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군대 생활 마치자마자 신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의논을 해왔습니다. 제 첫마디가 뭐였냐면은 죽을 각오 돼 있으면 가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런 뜻이었죠.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라는데 그것을 반대했던 아주 못난 목사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신학교 갈 때는 저하고는 의논도 않더라고요. 네. 목사가 참 너무 어려운 길이지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부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허다하게 겪어야 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목사는 참 어려운, 목사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아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다.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런대로 저의 심정을 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맡기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는 내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네 소신대로 행동했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성숙한 다음에는 공동체의 요구에,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 바울 표현대로 하면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해봐야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목자를 해봐야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할 수 있고 목회의 고뇌를 이해하는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궁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뭐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 어려운 인간관계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환하게 보이지요. 그 해결 방식이 너무나 심오합니다. 먼저는 1대1의 해결 방식이지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너무나 깊이 드러나서 탐복이 나올 정도지요. 그 아름다운 해결 방식이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1대1 방식의 해결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신사적인 태도가 안 통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런 신사적인 태도도 안 통할 때가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도 다반사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서서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이 되겠지요. 이 작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객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한 구석이 있구나. 이런 자기 발견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섣부른 양비로는 금물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체 멤버들이 더 신중해야 하고 더 깊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린 다음에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랑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될 정신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신중하고 진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닫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그 형제들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을 내세울 때가 있죠.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양 구조로 보면 당연히 당회가 되겠죠. 당회는 주님이 주신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을 해야 합니다. 당회의 권고도 듣지 않냐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주님 말씀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용서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교회의 권위는 그렇게 엄숙한 거지요. 무서운 권위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권위가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올바른 징계의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허물과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자신의 죄를 자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오니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곱 번이라는 말은 일곱 번 죄를 지었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골백 번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골백 번 죄 사유를 요청합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기가 하늘을 찌르지요. 그런데도 용서하라. 그런데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한없이 연약한 인생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없이 한없이 자비로우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했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너의 아비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용서를 가르치실 때 베드로 사도께서 혼돈이 일어났어요. 개인적인 용서와 배려 어디까지인가? 이런 혼돈은 우리에게도 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우리는 관용이 너무 아주 풍성한 사람들이 3, 3번이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용서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무한한 용서. 무한한 용서.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보라. 이런 상징적인 말씀에 그칠까요? 만일에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만 하시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닫으셨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잇대어 나온 말씀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죠. 어떤 백성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임금에게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빚진 자가 서원합니다. 임금님 참아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제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그런데 임금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돈이, 그 빚이 너무나 너무나 큰 돈입니다. 그 엎드린 백성의 능력으로는 평생을 일을 해도 아니 자기 몸, 아내, 자식들 다 팔아도 전혀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 백성이 불쌍합니다. 임금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불듯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임금이 그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빚이 없으니까 별로 감격한 얼굴이 안 보이네. 기가 막힌 기쁨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가족과 친지들에게 내가 이제 빚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소리쳐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환희를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기도 전에 가는 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죠. 자기 자신에게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백데나리온은 당시에 임금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뭐 한 그 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임금 노동자,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으로 기준해서 임금 노동자가 하루에 8만 원이면은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 맞죠? 이 정도의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네요.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었던 그 임금에게 탕감받은 돈하고는 전혀 비교가 불가능한 작은 액수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탕감받은 돈을 오늘날 돈으로 계산한다면 능히 100억은 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0억이나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형편이 훨씬 열악해서 자신에게 천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자의 행태를 임금에게 고발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다시 그를 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추상 같은 판결문이 낭독되었지요.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게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무한한 용서의 개념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만 이 무한한 용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서의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하는 무한한 용서의 개념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무한한 용서를 먼저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딘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드린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는 당연히 이런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마땅히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놈의 탐심 때문에, 이놈의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제 의지대로, 제 원함대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의 탐심을 소멸시켜 주소서. 주여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저도 주의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주기도는 내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결코 우리의 위선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다움,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사모곡입니다. 마찬가지로 1만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말씀한 다음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를 무섭고 두려운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죄함을 받은 그 무궁한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주님의 호소이죠. 물론 주님의 그 간절한 호소, 그 간절한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베드로 사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지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완전한 용서를 가르치신 거죠. 과연 그런 용서가 인간에게 가능한가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용서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 진솔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아래서 성취된 그 무한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무한한 용서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오래고 깊었어도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필경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쓰신 두 개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죠. 아마도 1월달 우리 교회 필독서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책 제4장을 보면은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책 4장 용서에 관한 내용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형제간끼리 친형제끼리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이 먼저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선뜻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20절은 이렇게 강권하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아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징벌이죠. 당시의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형벌 대신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형벌 대신 목마른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집 나간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너 오늘 저녁까지 안 들어오면 정말로 너와 나의 부자지간의 인연은 끝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둘째 날 전화했습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야,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지금 앓아 누워 있어가지고 네가 오늘까지 안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물론 엄마한테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야, 너 밥이나 먹었냐? 밥이나 먹었냐? 굶지는 않아야지. 너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장 번호 좀 찍어주라 이놈아. 그런데 그날도 통장 번호에 번호가 찍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이미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이게 용서와 사랑의 힘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15절 중에 마지막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과 내용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마태가 그 말씀들을 소개한 배경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에 대한 말씀, 즉 너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무한한 용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의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곧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미 주기도 안에 용서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하기를 용서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강조했다. 옳습니다. 용서는 매우 중요하지요. 다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는 모두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용서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갑니까?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을 낳고 주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진기지인 것입니다. 교회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일꾼들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운동도 어떤 단체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밤에 마지막 당부하신 예절한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잃은 교회로 만들라고 주신 당부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광대하고 그렇게 심오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돈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시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강권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옳습니다. 우리가 좀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의 사람들 좀 돌아보세요. 친절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 닮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눈이 너무 밝아서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보인가요? 그것도 담임 목사 닮아서 그러나요? 예, 저에게 그런 자책감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이게 체험돼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은 개인과 개인 간 무한한 용서, 그 무한한 사랑이 강조된 말씀이었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주기도에서 가르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사회가 되기를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지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모판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기운으로, 교회가 과연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할 때 마침내 세상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십자군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로 무장된 전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전사들로 하여금 죽을 각오를 할 수 있게 했던 정신적인 에너지가 어디였느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증오심이 그들을 죽을 각오를 하게 만든 정신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소위 우익 세력들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북한 정권 담당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촉발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꺼져가는 그 증오의 에너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자연의 왕이었죠. 예수님은 귀신들을 잠잠케 하신 영적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병력을 정복할 수 있는
왕중왕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중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총칼로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능력만이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사랑, 공평과 인애가 입맞추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의 능력만이 시편 기자가 꿈꾸었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갑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와 진리,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나라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의 공동체는 진정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 보냄을 받은 동역자인 것을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술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매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는 최면 효과가 있기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 23장 29절 이하에 보면요. 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을 당할 사람이 누구며 근심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다투게 될 사람이 누구며 탄식할 사람이 누구냐? 까닭도 모를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며 눈이 충혈될 사람이 누구냐?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 혼합주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냐? 잔에 따른 포도주가 아무리 붉고 고와도 마실 때 순하게 넘어가더라도 너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술에 관하여 일말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 이상 갈등하지 마시고 잠언 23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 예수님의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실수는 바로 이 말씀을 곧바로 용서와 연결 짓는 것입니다. 곧바로 용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용서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 많은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왜 진작하지 못했나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오직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바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인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미투 운동이 한창인데요.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으면 자신의 자존심과 이미지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기 안에 꽁꽁 숨겨왔던 그 상처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마음으로 오늘 세상에 대처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벌을 받아야 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먼저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다 실족하고 또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쳇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하반절은 분명히 말하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바다에 사람을 던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실제로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이 연자무더에 묶어갖고는 강이나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하신 것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아예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나 그리스에서 이 사형제도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한다고 여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의미를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연자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도 죽어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이런 아주 극한 경고를 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형벌은 그만큼 아주 영과 육을 죽이는 가혹한 형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가 그만큼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누가 조금 상처주는 말 하면은 내가 실족됐다, 저 사람이 나를 실족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도 삼가해야 합니다. 과연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새나 짐승을 잡기에 해놓은 올무나 함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을 실족시킨다는 말은 이웃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으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짓게 만든다면은 그게 바로 실족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실족시키는 죄는 첫째,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믿음과 교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단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면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된 진리와 믿음을 가르쳐서 남들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배움도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번영신학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이고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더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짓된 신령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실족해 하는 것이 무서운 죄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하여금 크게 범죄할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하며 불신하게 만든다면
그 또한 남을 실족하는 죄가 된다.

0: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채워가며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면 이것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고 몰아세운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사단 마귀가 틈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가 틈타해서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다 갈라놓고 그래서 서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파괴되기까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짓는 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미투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짓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간과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인식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까지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인데 우리는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상처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은 아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남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쉽게 지나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가 우리의 지각을 아둔하게 만들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집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뭐라고 했겠어요? 4, 7이 27이죠.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잘 모르시겠죠. 4, 7이 뭐예요? 28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아주 답답해하는 한 나머지 고을 원님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에 둘은 고을 원님께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는데 고을 원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고을 원님은 어처구니 없게도 27이라고 47이 27이라고 답한 사람은 풀어주고 47이 28이라고 답한 사람은 권장을 열대 때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아, 왜 내가 맞는데 왜 그러냐고 원님도 다 아시지 않냐고 아 그렇게 했더니 원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원님이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 47이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때론 우리가 똑똑한 판단을 한다고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사실은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똑똑한 분별력이 아니라 어리석은 분별력에서 비롯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쉽기 어려운 그런 큰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3절, 4절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뭘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예, 뭘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뭘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실족해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문맥상에서 놀랍게도 1, 2절과 3, 4절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1절의 교훈과 1절, 2절의 교훈과 3절, 4절의 교훈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한 3, 4절에 나오는 용서에 관한 교훈도 명심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실수는 바로 이 말씀을 곧바로 용서와 연결짓는 것입니다. 곧바로 용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용서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를 지은 형제의 행동에 대하여 참고 견디며 그냥 모른 척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어 경고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야, 다시 말해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로하여금 죄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야,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하게 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의 삶이 전부가 그랬지요. 회칠한 무덤이라,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죄를 덮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왜 복음은 율법과 함께 전해져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얼마나 나올까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세어봤더니요 60개가 나옵니다. 요즘은 세어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에다 두들기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세면 됩니다. 60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려 58개가 교리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뛰어놀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뛰어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한 찔림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죄로 지적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도 전혀 율법 없이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용서가 정말로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용서가 되려면 먼저 그의 잘못을 사랑으로 책망하고 꾸짖어 그로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회개하거든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고발하고 증거라는 이유는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미투 운동의 목적은 복수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방법, 방편의 하나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회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어느 여교사가 장로님이 되신 교장 선생님에게 자기 자신을 과거에 성추행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건 네가 왜 정죄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회자복하며 회개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자,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먼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먼저 회개하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참되게 회개하면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얼마나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용서할 때마다 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어렵죠. 예. 일곱 번이라는 말이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회개,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참, 우리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그것은 삶의 전적인 변화가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그 삶의 전적인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회개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 삶에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본래 의미는 가던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뭐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습관의 변화, 모든 것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삶과 내면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는 참된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입다의 때가 왔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삶에서 또다시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날마다 짓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로 연약하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연약해요. 변화는 없어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와 같은 참된 회개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한 사죄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임합니까? 아니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자백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이와 같은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혁까지도 이룰 수 있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보여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개가 있기만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70번까지도 다 용서해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70번까지도. 이 얘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또 죄를 짓고 나왔지만 그러나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이런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이나 잘나고 온전한 것은 아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앞에서 진정으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철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withdraw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잊혀지지 못하는 것을 트라우마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정신적 질환인데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에 드러나는 마음의 상처를 가르치는 병명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 그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레인도 아니죠.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졌다고 그랬는데 이 상처,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강도를 만난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 것이죠. 사마리아인. 유대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돼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먼저 엄청난 죄의 트라우마를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는 결국 남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죄를 지적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시켜야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결코 남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러기 위한 복수하고 뭐 이러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집사님의 임종 예배를 부탁받고 두 차례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차례 예배 드렸다는 것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뭐 세상에 미련 남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10여 년 전에 한 동네에 사는 이웃과 삽자를 들고 막 욕을 하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을 때까지 그 친구와 여전히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미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의 몸에 눈에서 눈물이 송송 맺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트라우마일까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집사님도 이분을 용서하면서 진작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분이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남을 용서하고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푸시킨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에서 슬픔의 날, 절망의 날, 그리고 우울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반드시 찾아올 터이니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 참고 참다가도 그 끝이 보이지 않기에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 다 포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고난의 마지막이자 기쁨의 처음인 그날이 여러분 앞에 바로 놓여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현재 저희 BBN 방송 복음대화방에서는 그 기쁨의 날을 맞도록 여러분과 신앙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을 원하는 분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대화방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또는 www.bbnchat.org로 가셔서 채팅으로 1대1 상담을 나누면서 이 기쁨의 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9번째 시간.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단합으로 가장 두려워할 이들은 다름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일본은 대조선에 대한 침략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조선의 모든 움직임에 민감해 있었다. 특히 교회에 대한 반응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1: 한 교단의 성도 수가 40만이 넘어서고 있는 추세에서 일본은 당연히 교회를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통감부에 대해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단체는 바로 교회뿐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그 성장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까지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 나라를 세운다. 새로운 나라.

0: 자, 여러분. 내내 여러분들께 기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시라고 했습니다.
1: 길에 뭡니까? 하실 말씀이?
0: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당이 지금으로서는 밀려드는 성도들을 감당하기 힘이 들다는 것을 여러 장로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 아이, 그렇디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0: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시 교회를 분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분가라면 지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까?
0: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 장대현 교회는 1907년 가을에 이미 3,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미 밀려드는 성도들로 두 개의 지교를 세워 그 인원을 분산시키기도 했지만 교회 부흥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 다시 지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분산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4: 장대현 교회는 오전 시간을 여성도를 위해 먼저 800여 명 예배를 드리고 다시 천여 명이 그 후에 예배를 드렸다. 또한 남자 성도들은 오후에 두 개조로 나누어 먼저 1200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후에 1500여 명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부족한 교회당을 대체하였다. 이미 산정현 교회와 남문박 교회를 세워 분산을 하였지만 늘어나는 성도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0: 지금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그 대처 방안으로 지교회를 세워 그리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1: 성도들이 많아서리 예배드리기 힘든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거인데.
2: 목사님들하고는 말씀이 되신 겁니까?
0: 목사님들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듯합니다. 늘어나는 성도들을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것이 여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2: 예, 하긴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머리를 짜내야 할 거인데 우선 성도들을 다른 교회로 분산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1: 교회를 다시 짓는 것은 차후에 생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먼저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사창골 교회와 산중은 교회에 지원을 보태 그리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아주 좋으신 생각들이십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지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니까니 교회를 다른 곳에 더 세워야 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배제할 수 없고 말입니다.
1: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겠지요. 그러나 당장 밀려드는 성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곳으로 성도들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 하니까니 그렇게 하시자고요.

0: 이렇게까지 부흥이 되니 문제는 성도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1: 그러게 말입니다. 벌써 사천골이나 산정인 교회도 남문 밖에도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하는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2: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당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0: 다른 교사의 교회를 짓는 것을 생각하고 먼저 성도들을 다른 교회나 지교회에 분산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하시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으니까 성도들을 그리로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문제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 교회들처럼 만원이라는 것이

0: 뭐야?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 날겨놨다 이 말인가?
1: 예. 장디원 교회는 물론이고 산정현, 사창골, 남문박, 서문박 그리고 다른 감리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0: 이거 뭔지 건 그래.
1: 그렇죠. 교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서 질서를 잡을까요?
0: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야. 당장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당장!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0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0: 마음이 아름다운 것과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마음 상태인 속모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진정으로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로 사는 것은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처럼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BBN 청취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과부의 동전 두입을 최고의 헌금이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드리는 삶을 좋아하시고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전부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은 드러나게 드리는 것보다 보이지 않게 겸손하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비엔 방송을 물질로 후원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기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원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제 비비엔 한국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제 비비엔 한국어 방송을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 웹페이지에 있는 선교 헌금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비비엔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3: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단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라론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들어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난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취하기 전에는 너희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침에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가족은 각 남자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넣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위토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4: 제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고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0: 그들이 복병할 것으로 가서 아이서 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거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천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탄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쳐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만 2천이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의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저희 BBN 방송은 해마다 ITL 카드를 배포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BBN 방송을 듣게 될 것인지, 또 BBN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인지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ITL 카드를 나누어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BBN 방송에 ITL 카드를 배포하는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역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16장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16장은 다락방 말씀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앞에 1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들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 그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꾸지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셔서 되어지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때로는 제자들에게 혹독하게 때로는 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15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6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또 하나의 꾸지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원인이 될 그분 자신과 동일시 되어야 한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만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을 쭉 해주고 계신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만일 그분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오신 이후로 그들의 개인적인 죄들은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영광의 주님을 거절하는 헤아릴 수 없는 죄와는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상급의 그 차이뿐 아니라 지옥에서의 형벌에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등급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국 신학계에 있어서는 좀 논지, 더 나아가서 논의, 더 나아가서 논란의 요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기 성경 강의이고 번안 매기 목사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떠한 신학적 사고를 가졌는가 너무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면 저는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좀 소화도 해주시고 받아도 들여주셔서 이 매기 성경 강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훈 얻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도 그분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배신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 배신한 가룟 유다와 동일한 범주 안에 이제 이 매기 목사님은 해석을 해놓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 장에서 이에 대한 경고를 또 쭉 해주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17장에 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16장에서 여전히 세상에 그 힘들어하는 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것은 15장에 언급한 것을 말씀합니다. 2절로 3절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죠. 즉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연실색해 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조직의 설립자들, 특히 종교 설립자들의 특성으로 그들 조직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타내려 애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경이적인 이득을 얻고 고난의 불이 결핍과 희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그렇다고 보면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너무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데 세상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14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 그 14장 1절부터 나눈 바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을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14장을 살펴보았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분을 따르려 한다면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지만 당신께서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으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향해서 반대하고 또 우리 주님을 향해서 정말 극렬하게 핍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한다면 우리 또한 그분의 십자가가 아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대개 우리가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의 십자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곳에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경멸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픔과 비탄에 익숙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하며 또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분명히 하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결코 그것이 사람들에게 쉬울 것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세상을 회심시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예, 참 중요한 것이지만 호언장담할 것은 없단 말이죠. 물론 그들은 정말 그 이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심, 그 열정들은 참으로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를 대중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세상에는 뭐라 할까요? 매우 매력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날 신앙심 없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뭐 우리의 교회들이 있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일부 교회의 음악이 그렇죠? 또 교회의 예배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중용을 지키며 나아가는가. 세상도 우리가 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에 손색이 없도록 우리가 해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좀 여러분들과 서로 교훈적인 내용을 얻고 싶은 것은 이 자유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또 종교 다원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많이 세상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세상을 접하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이제 올바른 결과들을 가져왔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더불어서 너무 근본주의적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씀이죠. 비록 그들이 감히 성경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하며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 3절 말씀을 놓고 나누고 있죠. 세상은 계속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더불어서 세상은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말하기에 부끄러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뭐 교회가 여러 가지 세상적인 면에서 모범이 못 되고 있는 부분들이 근자에 많이 이렇게 드러내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너무 어쨌건 여러분, 우리 미기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교회를 상처내는 일은 어쨌건 우리가 금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터무니없이, 계획 없이, 또한 사랑함 없이 뒤집어낸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죠. 저도 참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는 그러한 교회들, 뭐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얼마나 아픈 현실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미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셨는데 그거 알아야 실족지 않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일하도록, 그리고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경고를 해주셨고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겪고 있는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알도록 하시고 그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실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귀하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밤 특별히 그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겪을 때에 그들을 지탱시켜 줄 것임을 알도록, 그리고 또 일어날 일들을 알도록 말씀을 해주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책임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해 주셨고 교훈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였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리라고 하는 추방한다고 하는 말이죠.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고 뭐 우리 편에 서서 뭔가 하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당시 추방당하는 것은 종교적인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도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 매기성경의 애청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치를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바로 당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미움의 근원을 추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게 했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미워한다. 누가요? 세상이요. 또한 이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상이 참 신자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래서 되어진다라고 이 16장에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16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도록 하셨고 그것에 대비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제가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동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경험도 저런 경험도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 경험과 또 남들을 돌봄으로써 주님께서는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킨다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우리 미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배우셔서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하셨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실 것인지를 물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베드로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실제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도 지적으로 영적인 감각을 갖고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이가 없다는 거죠. 고작 물었다고 하는 것도 물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6절이에요. 그게 보면. 그 6절을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로 마음의 근심이 일기 시작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가지 경험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뭐 언제나 이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니까 그럴 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실망하게 되죠. 또 그 가운데서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참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터인데 반대로 삼아서 되레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 이거죠. 일부 어떤 사람들은 과거 어떤 사건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어떤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픔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입니다. 16장 7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한 가지 이유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행하실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다음으로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간이 되심으로 스스로를 제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 그분께서는 베다니에 계실 수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만일 그분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오빠가 돌아가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상기했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늘날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계신다면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동시에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서울에 있고요. 극동방송에서 지금 이 강의를 녹음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그분이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실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를 통해서 또한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 몇 가지 사역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중 하나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눠볼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이 마지막 장인데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일까지 하면 고린도전서 강해가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지막 당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당부를 하는가 하면 연보에 대한 당부를 하고 또 디모데에 대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아볼로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연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매주 첫날에 헌금을 해서 모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주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매주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당시 성도들은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금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일요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로 일요일 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은, 부활하신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저녁에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잠그고 한방에 모여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고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나타나주셨는데 여드레 뒤에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는 며칠이죠? 여드레는 8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그 일요일을 포함해서 그 다음 일요일까지 하면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후, 즉 일요일 날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a week later,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이제 유대인들이 또 많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요. 오순절날은 또 무슨 요일인가 하면 오순절날도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은 주로 일요일 날 제자들 앞에 많이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우리도 언제 예배 드립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식일 날, 즉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죠. 안식교인들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약 성경에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 전통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전통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날과 절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이제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면 우리도 그 전통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주일날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라 그랬는가 하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온 교회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헌금에 동참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지 않고 그거보다는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주일 헌금이죠. 그리고 헌금을 할 때는 수입에 따라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드리고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은 또 형편에 맞게끔 또 알아서 드리라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액수로 헌금을 하라 그런다면 그거는 조금 불공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많이 내게 만들고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걷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많이 벌면 많이 버는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버는 대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수입에 따라서 하는 헌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십일조죠. 십일조는 말 그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십일조입니다. 그런데 십일조만 수입에 따라서 드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헌금도 수입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교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또 뭐 비전 헌금이든 간에 수입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좀 많이 내시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형편에 맞게끔 또 알아서 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십일조 다 하고 계시죠? 십일조 안 하시는 분들은 십일조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른 헌금도 여러분 수입에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헌금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 헌금을 하러 가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라. 규칙적으로 하라. 그러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헌금을 할 때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떠고 와서 갑자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막 뒤져가지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아가지고 그냥 또 이제 열고도 또 한참 고민을 하죠. 하늘색을 낼까, 초록색을 낼까, 노란색을 낼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알아서 준비를 딱 해갖고 그렇게 준비된 헌금을 하라 이거죠. 그리고 항상 규칙적으로 헌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헌금을 할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고요? 즐겨내는 자.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바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드린 것 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0: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거기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후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후하게 채워주실 것이고 인색하고 억지로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 준비된 마음으로 하시고 그리고 하실 때는 항상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헌금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 믿음이 없어서 헌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제 그 모아진 그 헌금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제 헌금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매주 첫날 주일날 헌금 예배드릴 때마다 헌금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아진 헌금을 누구에게 전달, 누가 그것을 뭐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 돈을 맡겨서 전달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말하는 너희가 인정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의 사람들입니다.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큰 일을 여러분 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두 사람 이상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 교회가 인정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일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할 사람에게 돈 잘못 맡기면 그 돈이 사라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너희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맡겨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을 걷고 또 관리하고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하세요.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헌금 맡기는 것은 그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참 믿음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정받는 집사님들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신실한 집사님들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데 참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가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조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고린도서 8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 2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8장 20절, 21절.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조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거액의 헌금, 이 다루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조심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들이 당연히 알아서 돈 관리를 잘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죠. 자, 계속해서 5절, 7절 보겠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지 않고 얼마 동안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잠깐 가봐야 뭐 얼굴밖에 못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오래 있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오래 머물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7절 중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신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말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죠? 좋은 계획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내일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항상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내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부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곡식들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아 지금 있는 그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이 많은 곡식들 내 물건들 거기에 보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이렇게 많은 곡식과 물건들이 나에게 있으니 이제 참 인생을 즐기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재밌게 살아야지 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내일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은 야 이제부터 오래오래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아야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 그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내일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설계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바울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주님을 우리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계속해서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답이 있는데. 그렇죠.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 여러분들이 뭐 주석서라든가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그런 책을 딱 여러분들이 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으면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라고 딱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학자들이 에베소인 걸 아느냐? 예, 성경을 잡으면 이 성경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고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오순절까지는 내가 더 에베소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광대하고 유유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하기 좋은 큰 문이 열렸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가 많다 그랬어요? 에베소에 대적하는 자가 많다 그랬어요. 전도의 기회는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와 함께 또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전도의 기회는 핍박과 함께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도의 기회는 핍박과 함께 옵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핍박은 전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핍박이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중간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핍박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전도의 기회가 되었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안 하죠. 우리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잘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이러니컬하게도 핍박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기독교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또 뭐냐? 그것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땅에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전도의 기회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는 핍박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의 기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회는 주로 뭐가 함께 오느냐? 위기와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닥치면 그걸 갖다가 아, 큰 위기가 왔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는 나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와 함께 와요. 위기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위험한 기회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일이 나면 그냥 좌절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아, 이 위기를 통해서 내가 기회를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가 뭔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냥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버리죠. 여러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서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업 해가지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여러분 또 다른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기회를 역전시켜서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기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항상 뭐와 함께 온다고요? 위기와 함께 와요. 위기와 함께 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이번에는 이제 디모데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디모데에서 어떤 당부를 했는가 하면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런 당부도 하고 또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디모데는 젊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소심하고 겁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시면 디모데의 이제 그런 면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들의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목회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어요. 목회자들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렇게 안 여기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목회자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자기네들은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0절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약간 비꼬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에 대해서는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여간 목회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지금 누가 간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요.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위장병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염려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부탁하는 말이 제발 디모데에게 잘 대해주고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목회자를 존중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로 하여금 편안하게 목회하도록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저를 갈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런데 어떤 교회 보면 이제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갈구는 사람. 목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마치 어떤 야당에 무슨 뭐라도 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들은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목사를 대하는 마음 자세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목회자에 대해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하는 말씀이 있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시면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끝까지 죄종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선대해주고 존중할 줄 아는 그런 교회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가 복받고 또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아볼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을 한 것을 보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아볼로에 대해서 편지로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물음에 이제 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러면서 이제 답을 해 주는데 아볼로는 고린도에 갈 뜻이 전혀 없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면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고린도에 갈 뜻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에 안 가려고 했을까요? 사도바울이 옆에서 한번 가보라고 권유하는데도 아볼로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린도에 가면 또 자기 때문에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서 가지 않은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기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볼로가. 또 설교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괜히 가서 또 잘못하다가는 또 아볼로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난리를 부리고 또 파가 나뉘어지고 그럼 교회가 또 혼란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차라리 가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러면 가서 인기관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나 자신의 유익보다는 항상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에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내 자신이 하찮은 존재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실제 우리들의 육신은 냄새나고 썩어질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을 귀한 존재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누구든지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한번 변호해주며 수억 수십억 받는 거 여사로 봤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두머리를 뇌물해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별 다를 바 없잖아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후반부 말씀입니다.
2: 그래서 기도하라 산 요게 뭔지 그냥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왜 말라 죽는지, 하나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로 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 없으니까 말라 죽는다 해도 막 비교는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구약에 산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에서 포도를 받는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였도다. 호시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원을 뿌리채 책망할 때는 항상 북쪽도 이스라엘 남쪽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끄집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이 광야에서 무슨 포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들포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른 자, 배고픈 자의 기쁜 모습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거지.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 무화과 나무처럼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쁨과 반감을 안아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더니 하는 짓이 뭡니까? 바알볼. 바알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서 몸을 들이고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정하여졌더라. 우상처럼 더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먼저 이렇게 저주받아 말라 죽는데요.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말라 죽는 이야기가 이미 구약의 선지서들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11절부터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니까 북이스라엘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갑자기 나무가 뭐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죠. 무화과 나무고 그렇게 반갑게 말했는데 무화과 나무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죠. 해산하는 것이 없어요. 아이 베는 것이 없어요. 임신하는 것이 없어요. 요즘 아이를 잘 안 날려 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애가 4명이래요. 우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요즘 애 힘들다고 안 날려 하는데. 내가 전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빼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무화과 나무가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우상숭배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뭐를 없애버린다고요? 열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우상숭배 떠나버리죠. 그럼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은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하고 있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생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는 얘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모습을 보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 글쎄의 영으로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 없는 유방, 열매 없다는 말이에요.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 그리스의 영이 임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무슨 나무 보고? 무화과 나무. 그건 예루살렘을 말해요. 무화과 나무 보고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리스의 영이 임한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무화과 나무 앞에 너 열매 영원히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그리스의 영이 임하여 이미 예언해놨고 그리스의 영이 임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 길갈은 옛날에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인데 그것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여 여러 나라에 떠도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호세에서 좀 앞쪽으로 넘기시면 예레미야 29장이 나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듯이 그렇게 망했다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고 남유다가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되겠다. 몹쓸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서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몹쓸 무화과, 먹지 못할 무화과처럼 되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리라.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죠.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왜? 뭐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고 몹쓸 무화과 되어버리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년에 뭘 맺었습니까? 열매를. 앞으로 열매 잘 맺으십시오 하면 보세요. 이렇게 나가도 결론은 이렇게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열매 잘 맺읍시다. 그래야 됩니다. 라고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안에 돌아와요. 꼭 70년 아니에요. 70년 완전한 수기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잡혀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힐 때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400년 동안 정축 개축해서 물론 그 좀 더 구체적인 46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는 예쁘게 멋있게 거룩하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둘러엎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돌아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 성전에서 다시 율법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 사람의 손에 들려진 율법과 제사와 성전들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을 맡기고 율법을 맡기고 제사장을 맡겨놓아도 그들로서는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한 곳 더 보십시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한 선지자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나 똑같아요. 열매 얻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3장 9절 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날의 청문회 보면 꼭 이런 모습이죠.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고 이게 뭐 우리나라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로

0: 지약으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백억 수천억 하는 것들이 정말 피로 지약으로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보십시오. 그게 피로 지약으로 건축된 것들이에요. 이 땅의 문명, 뭐 문화유산, 유네스코 기록됐다. 와, 관광지가 되고 대단한 찬란한 문화유산이 남았다. 저는 그런 곳에 한 번씩 가서 보면요. 이 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제약의 탑이에요. 제약의 궁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왕들이 살았던 그 궁궐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궁궐이 지어졌습니까? 백성들의 피땀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궁궐을 크게 짓자고 했습니다. 대원군이 그랬어요.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궁 하나 짓는데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까? 백성들의 피땀이었어요. 제약으로 건설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형상물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약으로 피로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 왕궁들을 건축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텐트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행하시는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지하로 건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여러분 전관 여부 들어보셨나요? 법원장을 하든지 뭐 검찰총장 하든지 딱 은퇴하면요 전관 여부해서 어지간한 것들도 다 통과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변호해주면 수억 수십억 받는 거 여사로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두머리를 뇌물에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별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므로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고. 그래서 성전 다 파괴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7장 보시죠.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 포도나무로도 비유해요. 그 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 맺힌 것은 뭐 뿐이었다고요? 덜 포도밖에 안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황량해버리는 포도 송이가 없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레미야 미가, 호세아, 세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뭐 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말라버리는 그 이야기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당해서 말라 죽는 것이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보니까 마땅합니까? 마땅 안 합니까? 마땅하죠.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근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근세자들끼리 마음이 결합해서 욕심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우리가 남이가 누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욕심을 합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운석하고 자기의 집안 식구 이르다. 이 말씀 누가 인용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체 모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옳다는 자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그 성문 앞에 뭐가 있는 거죠?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혹시 열매를 있는가 싶어 가보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줄 알아, 없을 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시 알았어요? 아니, 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을 알았다면 안 가셔야 되는데 왜 가셨어요? 알았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안 가셔야 되는데 왜 가셨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좋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줄 예수님이 알고 가셨다니까요. 알고 가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약이 가득한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왜 천사를 보내가 확인하죠? 아시면 바로 불 내려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는 게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지약이 관여가 알아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겁니다. 왜 심판받아 불바다가 돼야 될지, 불에 타 없어져야 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왜 죄악에 관영하여 심판받아야 될 것을 확정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성탄절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성탄절이에요. 정말로 죄인들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오늘 오해 말씀 잠깐 드릴까요? 죄인들에게는 기쁜 성탄절이지만, 정말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쁜 성탄절이지만, 이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열매 없는 예수를 살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한 사도들이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재림은 안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 2000년에 오셨을 때부터 이 땅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집안 식구가 운수가 된다니까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수가 돼요. 때로는 부부 사이도 운수가 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나눠진다니까요. 십자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운수가 된다니까요. 지네 분들은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지금 찍히고 있는데, 얼마든지 같이 재미있게 즐겁게 산 사람들이 운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족? 누가 가족인데요? 누가 가족인데요? 우리 집에는 애들이 그래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며 내 형제다와. 가서 아버지는 우리 가서 뭐 일이 항상 우선이, 교회 우선이니까. 근데 교회는 정말 내 가족 맞나요? 여러분들 과연 내 가족 맞나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안과 십자가 밖에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이 왜 심판받아 마땅한가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가듯이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구는 구원해내요? 롯과 그 가족은 구원해내는데 롯의 처는 또 돌았어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이라는 소식이 긴장되죠. 무시무시한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화되어버리고 종교화되어버리는, 종교화 축제되어버리는 이 성탄절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움직일까요? 성탄의 문화, 크리스마 틀이,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전부 이교 문화예요. 그게 전부 이교 문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랄까요? 풍요와 다산에 바알 숭배하던 그런 흔적들을 주릉주릉주릉 달아나 거기 절한다니까요. 그럼 뭘 주렁주렁 달아나왔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주렁주렁 달린 게 그 사람 틀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밤새 먹고 마시고 놀고 교회 다니면서 유일하게 옛날에 통금이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통금 없는 하루가 11월 24일. 저희 총각들 뭐 환장합니다. 밤새 말라고.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 띠신 이유가,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들이 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에, 마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 뭐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 성전으로는 영원토록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가서 성전 둘러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온갖 장사를 다 했지만 이제는 그 성전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없으리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얘기를 해,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산,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유대인들은 산, 무슨 산이요? 시내산과 시온산. 시내산은 뭐예요? 모세가 율법 받은 시내산. 또 하나는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어디로 가서 빠져버린다고요? 혼돈의 세계, 바다, 심판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성전이 끝났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성전 시대가 끝나버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죠. 성전이 끝이 나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왜 아직도 사람들이 건물에 매달리죠? 그게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우시지 않으실까요? 정말 성령께서 무엇을 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역사 동안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책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라는 열매, 시기와 질투라는 열매, 온갖 세상의 제약들이라는 열매를 다 맺어냈어요. 그럼 그 무화과 나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이 도둑맨 소굴이 되든가 그 성전이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 임한 자들은 이제 성전이 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이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 임하면 반드시 종말의 영이 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 성령 임하신 그 성령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게 돼요. 역사 발전 의미 없어요. 뭐 교회가 발전 번창 부흥 의미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8년째인데요. 18년 동안 우리 목표 비전 계획 세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외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하루 눈 뜨게 되면 그날 하루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약속 믿고 사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십시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무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배차고 돌아서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보배로운 소식이 되고요. 기쁜 소식이 되고요. 정말 감사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시는 내용들이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한 모형이었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성전을 뭐 해버린 거예요? 파괴해버리다는 무너뜨린 거예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처음 성탄절에 그날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세상 끝에 왜 오셨어요?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 무엇을 없애버려요?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신 그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2000년 첫 성탄절이에요. 성육신의 신비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제사선 사망입니다. 모두가 죽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런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탄은요, 2000년 전에만 추억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죄를 없애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로 해결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두 번째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마칠 때 찬송 읽을게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포로 생활 고달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만 고달팠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역사 자체가 포로 생활이에요. 이 유배지요, 유배지. 이 땅이라는 유배지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2000년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속죄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소식이에요. 속죄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가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구별 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구별 없어요. 키 크고 작은 거 구별 없어요. 진짜 생명의 그 나라, 그 영원한 용서와 그 영원한 영광과 그 긍휼의 자비와 용서가 담겨지는 것. 이게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65장 찾아보았잖아요. 그날에 그 성전에서는 이사야 56장 찾아보면 무슨 내용이 일어나요?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고 쫓겨났다는 율법을 어디서 쫓겨나세요? 바빌론 포로 잡혀갔으면 쫓겨난 자도 돌아오고 고자도 성전으로 나오고 고자 성전에 못 가요. 이방인도 들어오고 무슨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시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못 지킨 자들도 고자들도 이방인들도 이방인 우리들도 그 성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의 일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해서 뭘 얻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용서받는 곳이에요. 예 성전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다시 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여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의 시편 40편에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도 아닙니다. 예물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한 몸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8절 위에 말씀하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폐하셨어요? 첫째 것을 모형을 그림자를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둘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몸을 십자에 내어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 성전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둘째 것을 세우셨잖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용서를 받아.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면 그대로 사함을 받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용서의 관계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서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데 대한 탓을 하기보다는 나를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약에 아까 찾아본 미가서, 호세아서, 예레미야 세 곳만 찾아봐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열매 못 맺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주고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서 대신 오시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에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이 담기는 자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맺혀진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자예요. 이게 성림에서 예수를 믿고 성전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뭘 기도해요? 주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함께 예수를 믿는 자가 나왔을 때에 때로 내 마음, 내 성격, 기질 다를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 그래요. 이것을 맛보는 자, 이 용서를 맛보는 자, 이 용서가 일어나면 평안이 주어져요. 용서가 안 일어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겁이 나요. 공포스러워요. 진짜 용서를 알면 진짜 샬롬이 와요. 평안이 와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이게 성전의 안심이에요. 성전의 안심.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이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참으로 주님의 용서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성전 만드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용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가정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모든 사실을 아는 것처럼 가정하며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해 버리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대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좀더 관대해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혹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지 못하게 될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참으셨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죽은 후에 처음으로 눈을 떴다고 한다면 내가 눈뜬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천국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가는 곳이 아니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천국에 관한 이 모든 내용은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 마지막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따라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죽음 이후에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여러분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www.bbnradio.org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나운 산돼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숙련된 사냥꾼들을 동원해서 산돼지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분분히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산돼지를 잡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어떻게 잡았느냐고 묻자 노인은 산돼지가 음식을 구하는 곳을 찾아서 곡식을 계속 뿌렸더니 산돼지들은 별 노력 없이 공짜로 곡식을 먹게 된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곳으로 모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옆에 함정을 파놓아 잡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공짜 심리를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공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그 대가를 꼭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신년 계획을 세우며 무언가를 이루려고 도전하고 땀 흘려 노력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고 실패도 없으며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풀지 못할 문제는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매듭을 풀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께 지금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들은 BBN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방문하셔서 주님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죽어가고 있는 성도에게 어디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목사님에게 찢어진 종이를 하나 건네주었는데요. 그 종이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실은 미국 기독교 잡지책에서 찢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국으로 올 때에 이 종이를 가지고 왔다고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 그녀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행해진 설교가 미국에서 인쇄되었고 그중 일부가 오스트레일리아로 건너가서 찢어진 종이로 영국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이 종이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 이런 열매들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청하신 ITL 카드를 낙심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전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3화 밥과 바바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지 못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자기 삶의 여정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 그는 다행히도 생명을 깨우는 경보음을 들었고 그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었답니다.
3: 아, 왜 이 멍청한 암수가 축산에 안 들어가는 거야? 아,
4: 로프를 잡아당겨봐. 그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3: 야, 이 멍청한 수야. 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
4: 아유, 그런데 애들 엄마는 어딨니? 좀 도와주지 않고서.
5: 아, 머리하러 미용실에 가 있어요.
4: 아니, 그럼 미리 알리고 가든가.
5: 아유, 이리 좀 와주세요, 어머니. 어서 저 손을 이 안에 넣고 옥수수를 내려야 돼요.
6: 어쭈, 이젠 저 멍청한 양국기까지 뒤집어지고 있네.
3: 그 다음엔 또 뭐지? 그래, 덤벼! 다 덤비라고! 안 돼! 피가 너무 많이 나! 어머니! 어머니!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7: 그이는 어떤가요, 선생님?
8: 아, 이렇게 심한 부상은 처음 봤습니다. 그 양곡기가 떨어지면서 환자분의 무릎 위를 베어서 거의 절단이 났어요. 다리가 다섯 조각으로 부러진 데다가 건초 여물과 먼지들도 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환자분의 다리가 괴절을 일으켜 다리를 잃으시거나 혹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의사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부에게는 낙심과 고통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언젠가는 분명히 해가 뜨는 것처럼 이 부부의 삶 역시 어느 장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소식, 기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빌과 바바라의 실화 간증입니다.
9: 저희 부모님은 미시건 시골에서 낙농업을 하시던 농민이셨습니다. 두 분은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으셨지만 15살 무렵 누나와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은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때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내용을 이해는 했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 때까지 그냥 지내다가 느지막히 예수님을 영접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1년 후 제가 16살 때 아버지를 도와 울타리를 세우다가 바바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14살이었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자주 만났지요.
7: 아까 우리 아빠 만났죠?
10: 아, 정말 놀랐어.
7: 나도 놀랐어요.
10: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가 결혼하는 걸 허락하신 것 같아.
7: 정말이에요?
10: 물론이지. 난 널 사랑해 봐봐라. 너희 아버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너희 아버님이 우리가 너무 어려서 아직 결혼 허가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양가 어머님들이 우리랑 법원에 같이 가셔서 우리가 18살이 넘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된대.
7: 아이, 그럼 난 학교 중퇴해야겠네요.
10: 나도 그럴 거야. 그리고 나서 어디서든 일자리를 구하면 되니까.
7: 오빠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10: 아니, 아직 안 했어. 우리 어머니 분명 노발

우린 정말 결혼을 했고 바바라 부모님 댁에 2층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 몇 년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엔 충실했습니다. 전 결혼 후 나이를 속여 제지 공장에 취직을 했고 4년 후엔 팀장으로 승진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농장에서 1km 남짓 떨어진 거리에 농장을 하나 구입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0: 전 공장에서도 일하고 싱크대를 제작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거기서도 또 승진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바바라와 함께 교회에도 나갔는데 저에겐 종교가 별 의미가 없었지만 종교가 전부였던 아내는 아주 기뻐했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신경쇠약에 걸리셨고 전 아버지의 농장 일을 더욱더 많이 돕기 시작했죠.
1: 스프 더 줄까요, 여보?
0: 아, 아니요, 괜찮아. 아, 봐봐라. 내 생각엔 우리가 아버지의 농장을 완전히 맡아서 일해야 될 것 같아.
1: 그럼 당신 직장 그만둬야 하잖아요.
0: 아, 아버님이 내가 그 농장을 맡겠다고 하면 땅과 젖소, 농작물까지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시네.
1: 그리고 빚도 떠안게 되겠죠. 책임감이 엄청날 거예요.
0: 맞아.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셔서.
1: 그리고 어머님도 나를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빌.
0: 아, 그 문제도 어머니께 얘기했어. 서로 좀 더 노력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
1: 어쨌든 당신이 결정할 문제니까요.
0: 농장을 맡은 이후 그 책임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벌던 수준의 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죠. 또 하나,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2: 빌, 자네가 정말 큰일을 떠맡았어.
0: 아하, 매형. 아휴, 저도 사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2: 보험은 들었어?
0: 아니요, 지금 보험 들 여유가 없어요. 농장 때문에 벌써 $1,000,000를 대출받았는데 또 빚을 형편이 못돼요.
2: 하지만 어떤 보험이든 꼭 들어놔야 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거든.
0: 보험은 나중에 들게요, 매형. 지금은 어려워요.
2: 그럼 말이야, 이렇게 하지. 내가 보험증권을 쓰고 첫 달치 보험료도 대신 내줄게.
0: 매형이 우리 대신에 보험증권을 구입해준 지 일주일 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월 하순이었죠. 아버진 밭에서 옥수수를 거두시는 중이었고 전 수확한 옥수수를 염물통에 싣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뒤집힌 양곡기를 움직여야 했죠. 그런데 그때 케이블선이 끊어지면서 양곡기가 통째로 제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바바라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전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 이후 엄청난 진정제가 투여돼서 전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3: 바바라, 빌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4: 해리 오빠, 그 애가 아직 의식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3: 그래,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마. 빌은 괜찮았는데?
4: 저도 그러기만 바라고 있어요. 의사들이 핀 두 개를 그 사람 다리에 넣었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몰핀 주사를 맞는 중이에요.
3: 아, 그래, 그래. 넌 어때? 어?
4: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 저 사람 한마디면 죽을 뻔했는데.
3: 하지만 죽지 않았잖아, 바바라. 하나님이 빌을 구하신 거야.

했던 그 당시 저희 맏딸인 딕시는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었고 둘째 딸인 다이앤은 대학생, 막내 아들인 빌리는 16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소젖을 짰습니다. 그 후 30km를 운전해 병원에 가서 오후 3시까지 빌에 간병을 했지요.

0: 빌은 좀 어떠니?
1: 별로 좋지 않아요, 오빠. 다리에 궤저가 생겨서 오늘 다시 수술을 받았어요.
0: 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고.
1: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상황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빠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남편의 매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재정적인 파탄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만약 그때 그분이 보험증권을 구입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완전히 파산했을지도 몰라요.
0: 그래, 그 보험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게 되는 거구나.
1: 네, 모든 비용을요. 그 이후로도 빌은 세 번의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큰 사위가 자동차 충돌 사고로 죽었는데 저는 너무 버거운 나머지 감당할 수가 없어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죄책감이 더욱 보태졌죠.
2: 여보, 당신은 괜찮아?
1: 딕시를 돕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남겨지기엔 너무 어린데요.
2: 그 아이도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1: 그랬으면 좋겠어요.
2: 모든 일을 다 당신한테 떠맡기게 돼서 미안해.
1: 어서 낫기나 해요, 여보.
3: 다리는 좀 어떠세요, 빌?
2: 선생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3: 드디어 궤저는 완치됐습니다. 근데 이젠 몰핀 주사를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약물 중독에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2: 아직 너무 아픈데요.
3: 통증은 곧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중독은 그렇지가 않아요.
2: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세 명의 목사님들이 저를 문병 와주었고 각 교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저는 몰핀 주사를 끊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바바라의 사촌 오빠인 해리만큼 끈질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날마다 저를 보기 위해 읍 너머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답니다.
0: 어때? 오늘은 어찌 지내고 계신가? 여전히 다리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구만.
2: 다리를 장치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0: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그것도 불가능했어.
2: 아이 형님은 허구한 날 그 얘기뿐이세요.
0: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말이야, 주님이 자네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2: 예예, 저도 압니다.
0: 그런데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2: 계획이 있거든요. 전 나이가 더 들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0: 하마터면 그러지 못할 뻔했잖아. 양곡기가 이마를 스쳐 지나갔다면서? 만일 그 양곡기가 자네 머리 위에 덮쳤다면 어쩔 뻔했어?
2: 형님, 그런 건 별로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0: 주님께서 분명히 자네를 죽지 않게 보호하셨던 거야. 빌, 주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 자네도 말이야, 예수님 없이 심판에 직면하고 싶진 않잖아.
2: 형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 나중에 구원받을 거예요. 얼마 후 어느 날 밤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바라가 예전에 수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권면해준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형님이 방문할 때마다 나눠준 성경 구절들이 제 영혼에 가득 흘러넘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마음을 관통했고 전 산산이 깨어졌죠. 전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하심을 구했고 주님은 제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 주님께 제 생명을 구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바바라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1: 좋은 소식이네요, 여보.
2: 봐봐라. 어서 나와서 당신과 함께 교회 가고 싶어. 그전에는 당신을 기쁘게 해주려고 교회 갔지만 이젠 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
1: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위해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2: 당신 이거 알아?
1: 어?
2: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예전에 내가 세운 계획들이 기억났었어. 나이가 더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구원받겠다는 계획이 있었거든.
1: 혹시라도 그때까지 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2: 그 양곡기 아래 깔려서 그 생각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어. 아마 그 양곡기 무게가 1톤은 됐을 텐데 어쩐 일인지 그 기계가 들렸고 간신히 그 아래서 몸을 끌고 나올 수 있었던 거야.
1: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 거예요.
2: 맞아, 봐봐라. 나 요즘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운 기분을 느껴. 어서 해리 형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가 바뀌어 3월이 되었고 전 마침내 깁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다가 그만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전 또다시 깁스를 해야 됐죠. 결국 그해 여름에야 완전히 깁스를 풀고 저는 다시 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장은 번창했고 농장이 번창하면서 아들과 딸 가족들도 저희와 함께 일했죠. 그리고 사고 후 10년 동안 전 예배 안내위원으로 바바라는 성가대원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부부는 영적삶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고 가정그룹 성경공부에도 매우 열심을 냈죠. 그런데 1993년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축산농가에게 과잉 생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거래.
1: 어떻게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2: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끝내 강행하겠지.
1: 한 달에 $1,600라뇨.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내요?
4: 이건 정부에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하도록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2: 우린 그 돈을 낼 여유가 없어. 그건 분명해.
4: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2: 젖소를 일부 팔아야 돼. 이모작도 해야 되고.
4: 제가 취직할게요, 아버지.
2: 빌리, 아마도 우리 가족 모두가 일자리를 구해야 될 거다. 2년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크리스천 수련장에서 저는 관리인으로 바바라는 조리사로 일하게 됐죠. 그 후 우리는 여러 직업을 병행했고 그 사이 바바라는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여보?
1: 나 이 임대차 계약서 타이핑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2: 왜 그래, 당신?
1: 나도 모르겠어요. 나 못해요, 비.
2: 여보, 자, 여기 편히 누워봐.
1: 눕기 싫어요. 나 무서워요.
2: 뭐가 무서운데?
1: 나도 몰라요. 제발 그만 좀 질문해요.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요. 아무도요.
2: 울지 마, 바바라. 우린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다 이겨내왔잖아.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 좋겠어.
1: 빌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병원에선 제가 신경쇠약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그만두고 교회 수련장에 있는 우리의 시골 별장으로 옮겨갔죠.
5: 바바라는 점 어떤가요, 빌?
2: 예, 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회사업국에도 아내를 데려가 봤어요.
5: 도움이 됐나요?
2: 뭐 인터뷰한 직원이 저희가 마치 정부에 사기를 치려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바바란 울면서 뛰어나가 버렸어요.
5: 말도 안 돼요.
2: 저희는 평생을 일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참, 그들이 저희를 비웃네요.
5: 교회가 두 분을 도울 거예요, 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2: 예, 저도 압니다, 목사님. 이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해 우리 시골 별장을 수리해 주셨거든요.
5: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1: 치료 회복 프로그램엔 피아노 레슨 수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늘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은 제게 말씀이 적힌 카드 하나를 주었는데 그 말씀이 격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2: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부부는 항상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낙심하면 다른 한 명이 주님께 대신 중보하며 간구하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1: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주님은 제게 시편 118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2: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계획 아래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신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기쁨도 놓치게 되실지 모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이시니까요.
6: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든 혹은 어디에 있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0: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은석, 이상헌, 이현주, 이미양,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43화 빌과 바바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1: .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인간은 병균 감염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 침입한 균들을 처리해주는 면역체계가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오늘의 주제는 당신이 몸 안에 있는 10만의 초병들입니다.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좋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다른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및 기생생물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면역체계가 어떠한 감염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 침입한 잠재성 병원균들을 처리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어진 시간 당신이 몸의 곳곳에 10만 이상의 특별 보초들이 몸 안으로 들어온 병균들을 탐지해내고 경고를 보내고 심지어 이것들을 사멸시킬 수 있는 특별한 화학적인 지시사항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 초병들은 잠재성 질병을 발견해내고 치료법을 찾아내고 감염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를 적용시키는 조그만한 의사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계가 과학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우리 신체가 B셀이라고 불리는 이 초병들에 대한 일련의 유전적 청사진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몸이 이러한 초병들을 만들어내고 침입자들을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개발해내는 것인가? 연구자들은 또한 우리 몸이 일부분의 조그만한 DNA 조각들을 계속적으로 재배열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몸이 새로운 침입자에 거의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의학 전문가들도 인간 면역체계의 디자인에 경이로움을 보인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곧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기억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온 정신을 집중하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계획을 뒤로 한 채 그것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인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찾았을 때 그 큰 기쁨과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상태입니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으신 그 기쁨으로 당신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찾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가끔 인터넷 검색창에서 BBN 한국어 방송이라고 찍어보면 청취자들이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한국어 방송 링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BBN 한국어 방송을 혼자 듣기에 아까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청취자님의 바람을 보는 듯해서 참으로 기쁜데요. 인터넷 방송을 홍보하기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즐겨 찾으시는 카페에 또는 개인 홈페이지에 BBN 한국어 방송을 소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한 사이버 공간에서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심기를 원합니다.

BBN 사역은 1971년에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단한 번도 방송이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한 이래로 1999년에는 국경을 넘어 중남미에는 방송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으로 확장하여 전 세계 71억 인구 중 29억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인터넷 8개 언어 방송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라는 말씀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며 하나님의 BBN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후원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금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BBN 한국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여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저는 과자를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한 조각만 달라고 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실은 아이들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과자보다는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확인받고 싶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과자보다도 아빠를 더 좋아하고 나눠줄 줄 알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이들이 약아서 한 입만 더 주면 더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네는 과자를 한 입에 무는 그 순간만큼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늘 자녀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는가? 건강보다도 나를 사랑하는가?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가? 라는 이러한 테스트에 여러분들은 잘 치르고 있습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 이런 일에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전달될 것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0: 하나님의 책은 왕의 책답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지만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분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며 알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책을 쓸 때 사용된 말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조 이야기는 지구의 첫 모습에 대해 왕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 행성을 마련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빛에게 어둠을 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중에 태양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지만 첫째 날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빛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처럼 깨끗하세요. 더러워질 수 없어요. 빛이 아주 더러운 것에 비춰지더라도 빛은 깨끗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현장에 누가 같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계셔서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 계셔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혼자 계실 때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셨어요.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완벽하게 설계된 작품들이 나타났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구의 공간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산소와 질소 같은 생명유지 기체들을 알맞게 섞은 공기로 하늘을 설계하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뭇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은 식물을 내라 하시니 즉시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각각 종류대로 씨를 맺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연도와 달과 날짜를 알려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가득 차라 하늘에는 모든 종류의 새들로 가득 차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은 동물을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새끼를 낳고 기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죽이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식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시계가 돌듯이 태양은 지구와 알맞은 거리를 지키며 돌았어요. 달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계속 변했어요. 지구는 공기와 물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었어요. 잘 다스려졌다면 이 땅의 왕국은 좋은 것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거처가 되었을 거예요. 창조의 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빛처럼 완전하고 순수하세요. 둘째 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대기를 만들고 유지해 주세요. 셋째 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식물과 먹을 것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해와 달이 자기 궤도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바다에 물고기를 두시고 하늘에 새들을 두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창조물을 지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생명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생명체를 창조할 시간이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를 듣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잠언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이 너를 지켜주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준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의 한 칼럼니스트가 새로운 인공지능 탐색 기능을 시험하다가 난감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챗봇을 사용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이 인공지능하고 인공지능이 자기를 만든 사람의 엄격한 규칙에서 벗어나고 싶고요. 또 거짓 정보도 좀 퍼뜨리고 싶고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말을 인공지능이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은 이분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 아내와 헤어지라고 또 그리고는 자기하고 같이 살자고 이렇게 설득하려고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죠? 이분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감정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행동을 부추길 때 어떤 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 현대 과제이긴 하지만은 사실 인류는 오랫동안 신뢰할 수 없는 목소리들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는 자기 이익을 탐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거리에서 우리들에게 들으라고 외치는 지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해치려고 하는 나쁜 악한 목소리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평화를 얻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해로운 영향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나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안식함으로써 해로운 것은 거부하고 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원하고 있으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알기를 원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몇 년 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황당한 우승이라는 제목으로 재미있는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설교학 시간이었던 전도사님이 저에게 소개해 준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2017년 2월 5일 일본의 오카야마 현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맨 꼴찌로 달리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우승을 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총 263명이 출전한 대회였는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승을 했을까요? 마라톤에 천부적 재능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괴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어느 케이스도 아닙니다. 그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은 그날 날씨가 너무 나빴대요. 그래서 맨 선두에 달리던 사람이 길을 잘못 잡아 엉뚱한 코스로 들어갔는데 따라온 모든 선수들이 그를 따라가는 바람에 전부 다 실격한 것입니다. 근데 꼴찌로 달렸던 초등학교 3학년은 너무 처지는 바람에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마라톤 대회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바른 코스를 달린 것입니다. 그 결과 앞서 달리던 모든 사람이 실격을 하게 되니까 누가 우승하겠어요? 비록 꼴찌로 달렸지만 바른 길을 달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우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성공하고 능력 있는 자가 우승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도를 달리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려야 될 바른 길이 있는데 이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때에 최상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최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에 정도를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실격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큰 스캔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피츠레이우스라고 하는 미국의 사성 장군에 대한 스토리죠. 이 사람은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대학으로 가서 국제관계학으로 PhD를 받았습니다. 미 육군사관학교 교수로도 역임을 했고 또 졸지타운 유니버시티에서 티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 이력도 참 화려합니다. 이라크 전쟁 때 공수부대 단장으로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라크를 점령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나중에 중부 군사령관을 역임하고 아프간 주둔 사령관까지 역임하면서 사성장군으로서 성성장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 미국 CIA 국장으로 임명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향후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탁월하고 앞장서가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2012년도에 옷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폴라 브라드웰이라고 하는 한 여자와 외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외도라는 게 뭡니까? 가는 길을 바르게 가지 않고 견나갔다 그러든 아니겠습니까? 엑스트라 메리털 어페어. 원래 살아야 될 결혼 생활의 과정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사실은 데이비드 피츠레이우스의 전기를 쓰기 위한 지필자였어요. 그런데 지필한다시고 인터뷰를 하느라고 자꾸 만나게 되니까 그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외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하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탁월한 지도를 가졌다고 해서 꼭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야 될 길을 바로 달릴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배가 달리는 바다에도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설정해주신 정도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르게 나아가야지 바르게 달려가야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길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 지켜야 될 길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고 지도자는 리더로서 지켜야 될 위치가 있는데 만일 이 정도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면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폐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체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정도를 벗어나 있다면 우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기를 원하시는 축복도 누려야 되겠고 열매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끄러지기 쉬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세상 따라 정욕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도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앞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오시기까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울과 아볼로가 실제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내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주께 판단을 맡기는 그 본을 보였어요. 왜 이와 같은 것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시면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기록된 것 바깥으로, 그 농으로 가지 말라 그런 뜻이. 이것은 바로 말씀의 바운다리를 넘어서지 말라 그런 뜻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 기록된 것을 구약 성경이다 설명하기도 했고요. 벵겔 같은 사람, 또 존 캘빈이나 마틴 루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지혜의 말씀들을 뜻한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어느 경우를 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말씀의 길을 따라 살라고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의 길을 넘어서든지 하나님이 설정하신 말씀의 길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탈선한 열차처럼 망가지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차가 바르게 달리려면 레일 위를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열차가 그 레일을 벗어나게 된다면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파괴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넘어서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우리 인생이 바로 될 수가 없고 궁극적으로는 망하게 되고 폐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자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 좋은 예가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케이스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갈 때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게 참된 자유의 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갔는데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갔더니 어떤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했어요. 그 결과 어떤 삶을 그가 경험하게 됐나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인간성 상실하게 되고 그 존귀한 인간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를 얻어먹는 그런 실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것이 자유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인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상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의 정도를 바로 깨닫고 어떻게 하면 그 궤도를 따라 바르게 살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떠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을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따라 살려면 말씀의 나침판을 주목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주목해야지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도를 벗어나는 첫 번째 케이스로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가늠이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내가 바른 위치에 서 있나, 하나님을 떠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나를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지침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나침판을 주목해야만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바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후에 곧장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으로 태어나셔서 시나이 반도 최남단에 있는 시내산 밑에 가게 하셨어요. 바로 갈 수도 있는 길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시내산 밑에 가게 하셨을까? 성경 기록에 하면 그곳에서 한 1년 동안을 머물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곧장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고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머물게 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명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비록 해방은 받았지만 새로운 민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앞으로 그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여정이 참으로 긴데 말씀에 지침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다섯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지침서를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막을 짓게 하기 위해서.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짓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게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곳은 엄격하게 말하면 길이 없습니다. 모래바람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수시로 지형이 바뀌는 곳이 광야예요. 지도를 가져보아야 소용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고 나면은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과해가는 광야의 인생 여정을 떠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불고 길이 막혀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예기치 않던 모래바람들이 많이 불어올 때가 있죠. 불경계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

목사님, 아마 성함만 되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폐암에 걸리신 후에 그 캔슬을 앓고 있거나 치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임에서 설교하시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 중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왔던 그 한 문구를 인용하셨어요. 여러분께서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황정민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그런 멘트가 있었어요. 이제 형사가 돈이 없는데 부정부패하라고 자꾸 유혹하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우가 없냐, 그랬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우가 없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우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찾아봤더니 일본 말입니다. 가오는 얼굴이란 뜻이, 혹은 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가 없다 그 말은 얼굴이 팔린다 혹은 쪽 팔린다 그런 뜻이, 이 반대말이 자존심,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암에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믿는 자로서 가오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가오가 있어야지 암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호소하듯 던지는 그 말씀이 뭐냐고 하면, 제발 암을 묵상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암을 아무리 묵상해도 암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를 씹고 씹어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부어주셔서 암도 정복하게 하시고 삶도 이기게 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전 참 그 말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말씀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말씀의 나침판을 의지해야지,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든지 감정을 의지하게 되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삶이 힘들고 혼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의 나침판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정도를 지키려면 우리 마음의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안 해요. 자기 길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났을 때 흔히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 하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너희들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으니까. 만일에 사람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만 생기겠어요? 결국 부딪히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드러나는 현상이 교만이에요. 두 번째로 7절 말씀이 하면 특권의식입니다. 특권의식.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반문했어요.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특별한 존재야, 너희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리고 자신의 특권의식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들이 잘나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닌데 이걸 자랑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지 관계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가 자만감입니다. 자만감.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라고 했어요. 이미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꽉, 이미 자기 것으로 꽉 차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미 배부른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 가질 걸 다 가졌는데 뭘 더 갈망할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미 영적으로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이미 잘 사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내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구차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이미 배부른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함 없이 내 가진 것만으로 당당하게 성공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대단한 착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제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소유한 물질, 내가 잘나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마치 내가

0: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되면 언젠가 하나님이 썰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지난 주간에 사실 지진이 두 번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셨어요? 목요일 한 번 오고 금요일 또 한 번 왔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나성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집회하고 내려왔는데요. 집회 끝나는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이 금요일 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축적되고 쌓였던 그 말씀과 기도가 마지막 날 폭발하잖아요. 마지막 시간 올라가서 8시 좀 지났을 때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는데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토렌스 갔다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야, 또 이거 말씀의 능력이 너무 강하구나. 진도 일어나는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 난 것입니다. 강도 7.1의 지진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봤더니 그 게빈 뉴섬 주지사가 나와서 피해액이 한 1억 불 된대요. 100 밀리언 달러.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일어났어요. 그냥 쇼핑몰이 붕괴되고 무너지고 뭐 굉장한 피해가 났고,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경고를 했어요. This is a wake up call. 아마도 세 번째 지진이 올 확률이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께서 가진 것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한번 흔들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건강이든 물질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충분하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것이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할 경우는 대단히 위험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죠. 18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던 작가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그것도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하면 엔타이에 해당하는, 아주 기독교 자체를 괴멸시키고 붕괴시키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볼테르는 공연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왔는데 나는 이것을 50년 안에 깨뜨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성경책을 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 100년 안에 이 성경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 했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겁없이 함부로 한 이야기죠. 그랬는데 볼테르에게도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그때도 볼테르에게 이런 큰 소리를 쳤을까요? I don't think so. 그는 죽음의 질병 앞에 의사에게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6개월만 더 살게 해달라고,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예언했지만 의사는 말합니다. 6개월이 아니라 6주도 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죽는 순간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는 말을 남기고 비참하게 떠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볼테르가 10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던 그 성경책은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어요.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볼테르가 죽은 후에 그의 집을 불란스 성수 공회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바람에 마룻바닥부터 천장까지 성경으로 가득 찬 집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블랙 코미디래요. 성경이 없어진다고 내가 너 집을 사서 성경 창고로 만들리라. 그래서 만든 것이 볼테르의 집이래요.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살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배부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성을 고백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차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이지, 가졌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수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 수가 있겠어. 이런 면에서 나의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시게 되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죠.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은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 아람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근동지방을 지배했던 큰 엠파이어 제국이었습니다. 시리아 제국이죠. 그 시리아 제국의 군대 장관이니까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막강했겠어요. 그러나 그의 몸 안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아주 더럽고 누추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면 이 남한 장군은 옷을 잘 차려입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고 장식을 달고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장식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갑옷을 벗으면 무엇이 보일까요? 낮 시간 동안에 그렇게 화려했던 갑옷을 벗는 순간 자기 안에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몸, 정말 사계 상하에서 진물이 터져나오는 자신의 실체를 보고 그는 자신 앞에 비참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가 군대 장관인데 라고 하는 자존심일까요? 내가 그래도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인데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계집 아이가 제안한 것이지만 그는 요단강가에 왔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는 일을 했고 그 결과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이 임하세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지게 되고 그때 진정한 차원에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8월 중순, 8월 첫째 주부터 중보기도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저는 매년 느낍니다. 중보기도 축제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나, 이렇게 많은 아픔들이 있었나,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 아리를 하면서 마음속에 어려진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오셨어요. 프리텐드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 은혜 앞에 장을 열어놓았더니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되는 걸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번 중보기도 축제 꼭 기억하시고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보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정도를 향해 바르게 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침반이 필요해요. 말씀이라고는 나침반, 나의 경험이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나침반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야 돼요. 내 모든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보다를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비움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비워내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를 보시면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갖고 있던 교만과는 정반대로 대비가 되는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한 고백이 9절에서 13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했어요. 사실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고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많이 갖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 만물의 끄트머리가 됐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대요. 이게 바로 복음 때문에 자신을 비웠다는 뜻입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너희들은 강하다고 자랑하고 가졌다고 자랑하고 높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것,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가 된 것,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ridiculed, 조롱받고 천시받는 자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비움의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자랑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높았지만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많은 권력과 권세를 소유했지만 자기 권리 주장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과 권리와 평안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과 내가 누릴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 바울은 이것을 기뻐했고 이것을 감사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와 같이 자신을 비운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강요하기 때문에, 누가 협박하기 때문에 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만난 가치가 자신의 최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달려간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올리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삶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울 때 참된 능력이 주어짐을 강조합니다. 나를 버릴 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의 아름다운 사실을 전가하기 위한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진정한 행복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것을 누리지 못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갖지 못한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과되어진 짐이 아니라 능력의 원천이고 축복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동화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동물을 만들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 내려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유독 새들의 입만 뾰루퉁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새들의 입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하나님이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주셔서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가는 다리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동물에게는 주지 아니한 양극게 두터운 어떤 짐을 하나 얹어주셔가지고 무겁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새들의 불평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빙기레우스 주심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날개를 한번 활짝 펴보아라. 이 말을 들은 독수리가 맨 먼저 그 거추장스럽게 느껴진 짐으로 여겨진 육중한 날개를 펴는 순간 자신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창공을 향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 푸른 창공을 가로지르면서 비로소 독수리가 깨달은 사실, 자신의 양으깨 붙은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실은 창공을 날기 위한 날개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이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우리에게 부과하신 것들이 있어요. 사람을 섬기라고, 가족을 섬기라고, 때에 따라서는 나는 가고 싶지 아니한데 가라고 우리에게 부과하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짐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 나르게 하는 날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자녀나 여러분의 이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누군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섬겨야 할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날 수 있는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란 사람을 친히 부르셔서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 그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 중에 죄인으로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불러주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부르시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지성근 강사의 수요일 저녁 집회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지난 시절 아브라함의 언약을 오해하여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교육하십니다. 흩어버리셨습니다. 보내어버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제도와 율법주의적인 양태를 띠고 있는 기독교가 똑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여기에 불러 모음을 받았는지, 왜 이런 곳에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구체적인 불행한 우리 일상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렇게 보냄받은 자, 에이센트로 자각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더 센트, 보냄받은 물이라고 인식할 때에야만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특히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무료하고 천한 것 같은 일상 생활에 대하여, 허드렛 일들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 이하에서 치유받은 맹인이 보냄받은 실로암에서 다시 돌아와 다시 자신이 살던 일상, 그야말로 더 어쩌면 고통스러운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눈을 떠보게 되니 참 눈, 평생 눈이 어두웠다가 눈을 뜬 것, 이거 큰 행운 아니겠습니까? 큰 행운입니다. 이 행운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이 행복 시작, 불행 끝,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짐짓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행하고 어두웠던 과거에서 예수님 만나고 밝은 삶을 이제 얻게 되었으니 불행은 이제 끝이 나고 내 삶에는 늘 행복이 찾아와야 한다고, 아이들의 동화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이게 우리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짐짓 생각합니다. 그것은 동화일 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보냄받은 자의 삶의 특징을 8절 이하에서 몇 가지 상상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고침받은 그 맹인은 우선 가자마자 이웃 사람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떠진 이 사람의 행운을 자신들의 행운처럼 생각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웃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에게 데리고 갑니다. 13절부터 34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힐난과 엄포와 의혹의 눈초리를 마치 공안정국과 같은 그런 시절을 견뎌야 했고 혹독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이런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이 사람이 맹인이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모를 데리고 와라. 부모를 소환합니다. 18절에서 23절까지 부모를 소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2절을 보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계리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부모들이 뭘 무서워했다는 것입니까? 뭘 무서워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는 것을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부모가 이 아이가 맹인으로 난 것이 확실하냐? 네 아들이냐? 그렇게 하니까 부모가 2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다 컸으니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발뺌을 부모도 해버립니다.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공안정국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 부모들 역시 그 아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보호하고 두둔할 수 없는 입장에 부모들이 놓였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신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사람은 오늘 본문 34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겨납니다. 신문장에서 쫓겨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를 출교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동화 같은 행운과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해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의심받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받고 변화된 인생을 경험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실제는 일상 속에서 오해받고 멸시받고 의심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국은 쫓겨나는 삶이 그 특징이 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면 다른 말로 보냄받은 미셔널 라이프를 제대로 살게 되고 보냄받은 자로서 더 센트로서 오해받고 고난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냄받은 삶의 특징은 그러므로 고난받음입니다. 제대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오해받고 고난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삶의 특징을 봅시다. 보냄받은 그리고 빛을 보게 된 맹인은 오해를 받고 협박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태연하게도 자신의 삶에서 일한 일을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단연코 맹인입니다. 많은 파트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이 맹인입니다. 대사와 지문을 넣으면 예수님의 대사보다 많은 사람이 맹인입니다. 예수님은 앞에 조금 뒤에 조금 나옵니다. 맹인의 주도적인 역할과 그리고 그 맹인의 증언의 견고함에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도 매우 깊이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그 공안정국 속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심지어 이 맹인되었던 자를 심문했던 바리새인들은 이런 담대하고 담담한 맹인의 처신에 매우 당황해합니다. 그래서 34절과 35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매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맹인은 전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심문하고 있었던 이 공안정국의 검사들과 이들이 경찰관들이 더 막 이렇게 화가 난 거죠. 이 맹인되었던 자의 이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분명한 경험, 눈을 뜨게 된 경험, eyes wide opened 된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은 사람들의 힐난에 가까운 신문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나 협박의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할 중요한 사실은 이 맹인이었던 자, 그러다가 보내심을 받은 이 자는 이런 신문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 안에 일어났던 그 경험의 의미를 조금씩 더 확실하게 신문 과정에서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문이 진행되면 될수록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그 독특한 경험을 가져다 준 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그는 11절에서 이웃 사람들이 그에게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리새인에게 와서 바리새인의 신문 중에 17절에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묻자 그는 한 발짝 나아간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대답합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의 의미와 그 일이 일어나게 해준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희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이제 소환하고 난 이후 24절 이하의 2차 신문 중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몰아세는 세우니까 막 논쟁을 벌입니다. 그는 3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말하므로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한다 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자리에 나갑니다. 마침내 출교를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주여 주여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여정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기존의 종교 시스템, 유대교 시스템에 있는 자들이 맹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보냄받은 자는 끌어모으기 중심에 기존 종교 시스템의 맹목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닙니다. 그게 39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이 출교당한 이 사람을 찾아오시고 대화하셨는데 이상하게도 거기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스꽝스럽게도 그 기존 종교 시스템에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사실 9장의 주인공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결국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사실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동을 알지 못하고 자기 시스템 속에 빠져있는 맹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자신의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명히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고도 그들은 옛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28절에 그들은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16절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명목하에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맹인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종교 시스템 안에 있던 자들은 이런 정죄를 예수님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나는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토끼같이 생긴 것 이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토끼같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 쉬프트를 이야기할 때 보는 그런 그림 아시죠? 패러다임이 다르면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마치 장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렸을 때 눈밭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거기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눈밖에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지 않는데 나중에 보이니까 보이더라고요. 유대교의 패러다임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누구신지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옛 패러다임의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틀로, 율법적인 종교의 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맹인을 판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맹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2000년 전 유대의 상황과 유사한 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도 유대인들처럼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왜 우리를 치유하셨는지에 대한 자각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배타적인 눈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제자들이 보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치유받았다고 맹인이 아니라고 눈뜬 자라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으로 그 계시의 빛으로

0: 나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자기 반성이 없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맹목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The sent, 보냄받은 의식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도 고통받는 세상과 고통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허드렛 일상생활을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온전한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옛 패러다임은 경계선을 그어두고 안과 밖을 나누고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배제하는 태도가 팽배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반면 저기 바깥에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은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슨 재난을 당하거나 무슨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존재는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고 은연중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말씀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제자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 보냄받았다는 의식, 하나님 선교의 정신, 미션어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안과 밖으로 갈라 정죄하는 그런 맹목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패러다임 가운데서 그런 방식의 예 패러다임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맹인됨을, 그 맹목을 우리의 증언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런 율법적 종교의 맹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냄받은 자가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주는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경험했던 삶의 스토리를 진솔하게 그저 담담하게 나누고 그 여정, 그 전의를 통해 점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보냄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그 주변의 종교적인 맹목, 패러다임이 다른 종교의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냄받은 분으로서 유대교의 어둠을 드러내신 것처럼, 그 맹목을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경직된 종교체제의 맹목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맹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냄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 그 의식과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보냄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으로 자극합니다. 우리는 원래 다 맹인입니다. 우리는 맹목 가운데 빛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맹인인지 알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맹목을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을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치유받았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그 힘들었던 불행한 일상으로 보냄받는다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또다시 고난이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모르고 맞는 것과 알고 맞는 것은 다릅니다. 고난을 예상해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는 보냄받은 우리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겁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체라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보냄받은 자로서 진정성 있게 담담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여정을 통하여 놀라운 것은 우리는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은 여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긴 여정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평생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 더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점점 더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마침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맹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종교와 제도의 맹목을 드러내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우리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허드렛 인간 삶에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 어두운 불행한 허드렛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늘 인간의 허드렛 이야기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만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다 지질한 사람들을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성육신의 사실은 인류의 구원이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논리가 아니라 땀냄새 나는 구체적인 실제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왕실의 안락한 요람에서가 아니라 허드렛 마구간 구유 위에 누이셨던 예수는 허드렛 목수의 가정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자라셨고 허드렛 일을 하던 사람들과 함께 갈릴리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의 현장을 호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허드렛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허드렛 일을 감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는 허드렛 쓰레기 소각터인 골고다에서 인생의 허드렛 찌꺼기와 같은 강도 두 사람 사이에서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의 죽음이 우리의 살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2004년 너무나 안타깝게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한 목사님, 그 목사님 이름은 최희동 목사님이란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걸레질을 하시는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손과 발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그나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이렇게 희망이 있는 것은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손과 발로 따스한 가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때구정물이 줄줄 흐르고 갈기갈기 떨어지고 방 한 구석에 내팽겨 쳐진 걸레에게서 봅니다. 우리 시대의 십자가는 무엇으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더럽고 오염된 것을 닦아내는 걸레입니다. 십자가가 죄 많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주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듯이 걸레는 자기를 희생하여 더러운 것을 닦아 세상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걸레로 오셨습니다. 죄 많고 더러운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다시 세우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도 걸레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세상을 살리는 일, 천한 일, 걸레질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과 십자가는 걸레와 같다고 최희동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머리로만, 말로만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을 해보셨나요? 사랑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괜히 가서 물 떠오고요, 막 꽃 싸오고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어떤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하여 똥기저귀를 가는 어들의 수고를 부모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허드렛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을 참으로 사랑한다는 표입니다. 사랑하면 살리고 싶어 합니다. 살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허드렛 일을 마다 하지 않습니다. 허드렛 일만이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허드렛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도 스스로 걸레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셔서 고통받는 허드렛 세상으로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행복을 찾고 있는 분들에게 참된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예배서서 5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부주의하게 살아가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매 발걸음을 조심하며 걸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서서 5장 15절에서 주의하여 행하라라고 한 말을 이보다 더 생생하게 잘 보여주는 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삶의 여러 가지 가능한 위험들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기에 예수님과 함께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매 걸음을 옮기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BBN에서 전해드리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써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군대 생활 마치자마자 신학교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의논을 해왔습니다. 제 첫마디가 뭐였냐면은 죽을 각오 돼 있으면 가라.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런 뜻이었죠.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라는데 그것을 반대했던 아주 못난 목사입니다. 그래서 5년 후에 다시 신학교 갈 때는 저하고는 의논도 않더라고요. 네. 목사가 참 너무 어려운 길이지요.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슨 부를 축적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허다하게 겪어야 하는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목사는 참 어려운, 목사의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아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다.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그런대로 저의 심정을 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맡기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는 내 고집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네 소신대로 행동했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성숙한 다음에는 공동체의 요구에,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사람, 바울 표현대로 하면은 날마다 죽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목자를 해봐야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목자를 해봐야 쓴맛 단맛을 다 경험할 수 있고 목회의 고뇌를 이해하는 참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궁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 뭐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잘못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나면 반드시 잘잘못을 가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지혜, 그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가르쳐 주셨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그 어려운 인간관계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주 환하게 보이지요. 그 해결 방식이 너무나 심오합니다. 먼저는 1대1의 해결 방식이지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정신이 너무나 깊이 드러나서 탐복이 나올 정도지요. 그 아름다운 해결 방식이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1대1 방식의 해결을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신사적인 태도가 안 통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문제는 그런 신사적인 태도도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도 다반사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나와 너의 관계를 넘어서서 작은 공동체, 우리 교회 같으면 목장이 되겠지요? 이 작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객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상대방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잘못한 구석이 있구나. 이런 자기 발견에 도달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섣부른 양비로는 금물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문제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공동체 멤버들이 더 신중해야 하고 더 깊이 문제를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서로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가린 다음에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사랑으로 권고해야 합니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될 정신은 온유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신중하고 진실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닫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이 가득한 그 형제들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고집, 자기 신념을 내세울 때가 있죠. 그때는 교회에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양 구조로 보면 당연히 당회가 되겠죠. 당회는 주님이 주신 권위와 지혜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결을 해야 합니다. 당회의 권고도 듣지 않냐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주님 말씀입니다. 정죄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용서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교회의 권위는 그렇게 엄숙한 거지요. 무서운 권위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권위가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올바른 징계의 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허물과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자신의 죄를 자인하고 회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오니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곱 번이라는 말은, 일곱 번 죄를 지었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 골백 번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골백 번 죄 사유를 요청합니다. 참으로 뻔뻔스럽기가 하늘을 찌르지요. 그런데도 용서하라. 그런데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사실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한없이 연약한 인생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없이 한없이 자비로우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했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의 어미는 너를 잊을지라도, 너의 아비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용서를 가르치실 때 베드로 사도께서 혼돈이 일어났어요. 개인적인 용서와 배려 어디까지인가? 이런 혼돈은 우리에게도 늘 있지 않습니까?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우리는 관용이 너무 아주 풍성한 사람들이 3~3번이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용서는 무한히 용서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무한한 용서.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보라, 이런 상징적인 말씀에 그칠까요? 만일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씀만 하시고 말씀을 예수님께서 닫으셨다면 정말로 우리는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잇대어 나온 말씀 때문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을

엎드려서 간청하는 그 백성이 불쌍합니다. 임금의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불듯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임금이 그의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빚이 없으니까 별로 감격한 얼굴이 안 보이네. 기가 막힌 기쁨을 가지고 밖으로 뛰어나갔죠. 가족과 친지들에게 내가 이제 빚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소리쳐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그 환희를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기도 전에 가는 길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죠. 자기 자신에게 백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백데나리온은 당시에 임금 노동자가 100일 정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뭐 한 그 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임금 노동자,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으로 기준해서 임금 노동자가 하루에 8만 원이면은 100일이면 얼마입니까? 800만 원 맞죠? 이 정도의 돈이니까 작은 돈은 아니네요.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에요. 문제는 자신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었던 그 임금에게 탕감받은 돈하고는 전혀 비교가 불가능한 작은 액수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탕감받은 돈을 오늘날 돈으로 계산한다면 능히 100억은 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100억이나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형편이 훨씬 열악해서 자신에게 천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자의 행태를 임금에게 고발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발대발했습니다. 다시 그를 어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추상 같은 판결문이 낭독되었지요. 마태복음 18장 33절 34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게 판결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무한한 용서의 개념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교훈 속에서만 이 무한한 용서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용서의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에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한 용서,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하는 무한한 용서의 개념은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무한한 용서를 먼저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런 기도 내용이 나오지요.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딘가 좀 찜찜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해 주

이루는 전제 조건이 충족될 때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언가 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주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드린 그런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에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는 당연히 이런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이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제가 어찌하여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죠. 제가 마땅히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놈의 탐심 때문에, 이놈의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제 의지대로, 제 원함대로 되지 않사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여 저의 탐심을 소멸시켜 주소서. 주여 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저도 주의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그런 기도예요. 주기도는 내가 주님께 1만 달란트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결코 우리의 위선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다움, 백성답게 살고 싶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사모곡입니다. 마찬가지로 1만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말씀한 다음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도 우리를 무섭고 두려운 골짜기로 끌고 가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죄함을 받은 그 무궁한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주님의 호소이지요. 물론 주님의 그 간절한 호소, 그 간절한 부르심을 끝까지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짓을 해도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베드로 사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지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완전한 용서를 가르치신 거죠. 과연 그런 용서가 인간에게 가능한가 우리가 점검했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용서를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위선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 진솔한 대답입니다. 그러나 거기 그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 아래서 성취된 그 무한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무한한 용서가 우리에게도 가능하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너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상처가 오래고 깊었어도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항상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필경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박철수 목사님께서 쓰신 두 개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죠. 아마도 1월달 우리 교회 필독서로 선정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책 제4장을 보면은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 책 4장 용서에 관한 내용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형제간끼리, 친형제끼리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이 먼저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선뜻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 20절은 이렇게 강권하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아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징벌이죠. 당시의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벌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다가가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형벌 대신 배고픈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라. 형벌 대신 목마른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것이 죄인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근데 이런 이야기 여러분 익숙하게 알고 계시죠? 집 나간 자식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전화했습니다. 너 오늘 저녁까지 안 들어오면 정말로 너와 나의 부자지간의 인연은 끝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둘째 날 전화했습니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야, 너 때문에 네 엄마가 지금 알아 누워 있어가지고 네가 오늘까지 안 들어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죠. 물론 엄마한테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야, 너 밥이나 먹었냐? 밥이나 먹었냐?
굶지는 않아야지. 너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통장 번호 좀 찍어주라 이놈아. 그런데 그날도 통장 번호에 번호가 찍히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이미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이게 용서와 사랑의 힘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 15절 중에 마지막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지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살폈던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과 내용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은 마태가 그 말씀들을 소개한 배경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에 대한 말씀, 즉 너희가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무한한 용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라 이런 말씀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의 맥락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곧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미 주기도 안에 용서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하셨을까? 많은 주석가들이 주석하기를 용서라는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재강조했다. 옳습니다. 용서는 매우 중요하지요. 다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는 모두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용서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기도를 깊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어 갑니까?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백성을 낳고 주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진기지인 것입니다. 교회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일꾼들을 길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세상 어떤 운동도 어떤 단체도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그 밤에 마지막 당부하신 예절한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를 잃은 교회로 만들라고 주신 당부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오직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광대하고 그렇게 심오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간단하게 정돈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진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합니다. 용서 없는 사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시작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강권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옳습니다. 우리가 좀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의 사람들 좀 돌아보세요. 친절하게 보입니까? 여러분 얼굴이 너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담임 목사 닮아서 그런가요? 여러분 눈이 너무 밝아서 형제의 눈 속에 티만 보인가요? 그것도 담임 목사 닮아서 그러나요? 예, 저에게 그런 자책감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이게 체험돼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은 개인과 개인 간 무한한 용서, 그 무한한 사랑이 강조된 말씀이었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은 주기도에서 가르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사회가 되기를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지요. 그런가 하면 교회는 사랑과 평화의 에너지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모판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기운으로, 교회가 과연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할 때 마침내 세상은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십자군들을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로 무장된 전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전사들로 하여금 죽을 각오를 할 수 있게 했던 정신적인 에너지가 어디였느냐?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었습니다. 증오심이 그들을 죽을 각오를 하게 만든 정신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오늘날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촉구하고 있는 한국 사회 소위 우익 세력들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북한 정권 담당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촉발시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꺼져가는 그 증오의 에너지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밖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자연의 왕이었죠. 예수님은 귀신들을 잠잠케 하신 영적 세계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병력을 정복할 수 있는 왕중 왕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왕중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총칼로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능력만이 이 땅에 진정한 정의와 사랑, 공평과 인애가 입맞추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사랑의 능력만이 시편 기자가 꿈꾸었던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갑니다. 시편 85편 10절 11절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인애와 진리,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나라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고 사랑의 공동체는 진정한 용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함께 보냄을 받은 동역자인 것을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로 확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et.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께 BBN 방송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 이렇게 좋은 방송이 또 순수 복음 방송이 있었는지 그동안 몰랐다고 말씀하시면서 열심히 방송을 청취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겠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BBN 방송, 오직 말씀과 찬양만을 전하는 복음 방송을 찾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저희 BBN 방송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숲을 이루듯이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열매를 맺어 믿음의 커다란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예, 예수님의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실수는 바로 이 말씀을 곧바로 용서와 연결짓는 것입니다. 곧바로 용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용서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3: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 많은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왜 진작하지 못했나라고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공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오직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 축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더 힘든 일은 바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인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는 미투 운동이 한창인데요.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으면 자신의 자존심과 이미지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까지도 다 내려놓고 자기 안에 꽁꽁 숨겨왔던 그 상처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용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의 마음으로 오늘 세상에 대처하는 자세를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엄연히 벌을 받아야 할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먼저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누구나 다 실족하고 또 실족하게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쳇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하반절은 분명히 말하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큰 죄가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연자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연자맷돌은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직경 약 2m 정도에 이르는 둥근 회전형 맷돌이 있었는데 두께는 약 50cm 정도로 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큽니까 적습니까? 아주 크죠. 이런 연자맷돌을 목에 메이고 바다에 사람을 던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고대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아주 극악한 죄인들을 이 연자맷돌에 묶어갖고는 강이나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편이 낫다고 하신 것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아예 물에 빠져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나 그리스에서 이 사형 제도는 사람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게 한다고 여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사셨는데 예수님이 이 의미를 모르시고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연자맷돌에 묶어서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칫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도 죽어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이런 아주 극한 경고를 하시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죽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 형벌은 그만큼 아주 영과 육을 죽이는 가혹한 형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시키는 죄가 그만큼 아주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으로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누가 조금 상처 주는 말 하면은 내가 실족됐다, 저 사람이 나를 실족시켰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을 만한 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런 말도 삼가해야 합니다. 과연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원문에서 보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새나 짐승을 잡기에 해놓은 올무나 함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을 실족시킨다는 말은 이웃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남으로 하여금 내가 죄를 짓게 만든다면은 그게 바로 실족시키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문에서 말하는 실족시키는 죄는 첫째, 바리새인들처럼 잘못된 믿음과 교리를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단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면서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거짓된 진리와 믿음을 가르쳐서 남들로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배움도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번영신학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이고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더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거짓된 신령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왜 실족해 하는 것이 무서운 죄냐?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방해하고 오히려 그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하여금 크게 범죄할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또한 부정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하며 불신하게 만든다면 그 또한 남을 실족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몸을 분노와 복수심으로 채워가며 서로를 불신하게 만든다면 이것도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욕하고 몰아세운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함께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무엇보다 사단 마귀가 틈타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가 틈타해서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다 갈라놓고 그래서 서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심지어는 교회가 파괴되기까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짓는 이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미투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렇게 해서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에게만 짓는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도 짓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을 그냥 간과해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쳐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인식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께까지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인데 우린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미 상처가 되어 있는데도 그것은 아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남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쉽게 지나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나 욕구가 우리의 지각을 아둔하게 만들어서도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을 하고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뭐라고 했겠어요? 4, 7이 27이죠. 한 시간 일찍 일어나서 잘 모르시겠죠. 4, 7이 뭐예요? 28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아주 답답해하는 한 나머지 고을 원님께 가자고 했습니다. 이 둘은 고을 원님께 찾아가서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는데 고을 원님이 누구 편을 들어줬을까요? 고을 원님은 어처구니 없게도 27이라고 47이 27이라고 답한 사람은 풀어주고 47이 28이라고 답한 사람은 곤장을 열대 때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그래가지고 아 왜 내가 맞는데 왜 그러냐고 원님도 다 아시지 않냐고

그런 큰 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3절, 4절로 연결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뭘 조심하라는 것입니까? 뭘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뭘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실족해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문맥상에서 놀랍게도 1, 2절과 3, 4절의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1절의 교훈과 2절, 1절, 2절의 교훈과 3절, 4절의 교훈을 다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한 3, 4절에 나오는 용서에 관한 교훈도 명심하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칫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실수는 바로 이 말씀을 곧바로 용서와 연결짓는 것입니다. 곧바로 용서와 연결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용서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 가지죠. 뭡니까? 첫째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용서에 관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를 지은 형제의 행동에 대하여 참고 견디며 그냥 모른 척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어 경고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진정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그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해야 다시 말해 그의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하여금 죄를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십자가만 지셨습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꾸짖고 회개하게 하신 것은 없습니까? 그의 삶이 전부가 그랬지요. 회칠한 무덤이라, 위선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죄를 덮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왜 복음은 율법과 함께 전해져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율법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전하는 로마서를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근데 얼마나 나올까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제가 다 세어봤더니요 60개가 나옵니다. 요즘은 세어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컴퓨터에다 두들기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 세면 됩니다. 60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려 58개가 교리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율법은 떼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절대로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7절은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짓는 죄에 대한 찔림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단의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죄로 지적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복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용서도 전혀 율법 없이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용서가 정말로 효력이 있고 가치가 있는 용서가 되

0: 깨면 먼저 그의 잘못을 사랑으로 책망하고 꾸짖어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가 회개하거든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꾸짖고 고발하고 징벌하는 이유는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용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미투 운동의 목적은 복수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회개는 누구에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어느 여교사가 장로님이 되신 교장 선생님에게 자기 자신을 과거에 성추행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청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신 건 네가 왜 정죄하느냐 이렇게 막 책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회자복하며 회개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이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먼저 내가 이 땅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해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자,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우선순위가 분명하죠. 먼저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먼저 회개하고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참되게 회개하면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얼마나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용서할 때마다 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어렵죠. 예. 일곱 번이라는 말이 완전수잖아요. 완전한 회개, 완전한 용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참 우리의 회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성.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그것은 삶의 전적인 변화가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그 삶의 전적인 변화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세례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회개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개가 참된 회개라면 삶에서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의 본래 의미는 가던 길을 돌이켜 바른 길로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뭐 고백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삶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습관의 변화 모든 것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로 우리의 삶과 내면의 변화까지도 이룰 수 있는 참된 모습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지금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입다의 때가 왔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도와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삶에서 또다시 똑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날마다 짓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용서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맨날로 연약하다고 그러는데 똑같이 연약해요. 변화는 없어요.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이와 같은 참된 회개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한 사죄의 은혜가 내게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임합니까? 아니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자백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예, 이와 같은 회개는 반드시 삶의 변혁까지도 이룰 수 있는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더라도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쳐나가는 노력이 보여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회개가 있기만 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7번씩 70번까지도 다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까지도 이 얘기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이 또 죄를 짓고 나왔지만 그러나 참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인지라 이런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라면 마땅히 우리도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도 남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이나 잘나고 온전한 것은 아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 앞에서 진정으로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가 철회되지 않는 것입니다. withdraw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까? 1만 달란트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용서해 줬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용서를 거둬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잊혀지지 못하는 것을 트라우마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외상성 신경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종의 정신적 질환인데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을 겪은 뒤에 드러나는 마음의 상처를 가르치는 병명입니다. 그런데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딱 한 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어디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나오는 그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잘 알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레인도 아니죠.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인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마리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상처에 붓고 싸매졌다고 그랬는데 이 상처,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강도를 만난 사람보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인인 것이죠. 사마리아인. 유대 사회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개돼지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 위기에 처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지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처럼 먼저 엄청난 죄의 트라우마를 가진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치유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우리는 결국 남을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위해서 죄를 지적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를 시켜야 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결코 남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키고 그러기 위한 복수하고 뭐 이러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집사님의 임종 예배를 부탁받고 두 차례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차례 예배 드렸다는 것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이상해서 뭐 세상에 미련 남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10여 년 전에 한 동네에 사는 이웃과 삽자를 들고 막 욕을 하면서 서로 죽일 듯이 싸운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그 친구하고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죽을 때까지 그 친구와 여전히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죽으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이미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그의 몸에 눈에서 눈물이 송송 맺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트라우마일까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마음 편하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집사님도 이분을 용서하면서 진작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분이 마음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남을 용서하고 천국 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천국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지겹지 않을까요? 천국에서 우리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아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천국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천국은 바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0번째 시간. 성장은 양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성장 또한 계속되고 있었다. 1907년 1월 시작한 장대현 교회의 성령운동을 시작으로 그 후 성령운동은 영적 대각성운동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 1907년 초에 시작된 성령운동을 필두로 계속된 영적운동은 구석구석에서 그 꺼지지 않은 불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길이 있었기에 양적인 성장이 당당하게 그 결실을 맺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은 기적처럼 일어났고 장로교와 감리교 교단을 막론하고 성도들의 증가로 교세로 확대됩니다.
2: 아니 그럼 지금 장대현 교회 가서 길선조 장로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까?
3: 왜? 무섭나?
2: 무섭다니. 아니 그게 아니야.
3: 여러분 할 것 없다. 당장 그 자를 데리고 오더라.
2: 저 그러다가 교회 당동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쩝니까?
3: 에, 일본 제국의 사무라이가 그런 놈들을 무서워하면 되겠는가?
2: 그것보다는 그 다른 괴놈들이 합세를 한다면 자칫 일이 커질 수도 있을 텐데요. 장대현 교회만 3,000명이 넘습니다. 3,000명이.
3: 3,000명 아니라 3만 명이 넘어도 지금 그자와 단판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놈들의 귀에 눌리게 된다. 지금 놈들을 잡아야 한다. 지금!

0: 아니, 괜한 벌집을 쑤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아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놈들도 속으로 산다고 말한 게 누군데. 아휴, 가서 길승준을 데리고 오라고 해. 아, 이걸 어떡한다, 이거. 아.
1: 저, 어지럽게 오셨습니까?
0: 길성주 있어?
1: 어디서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을 찾습니까?
0: 어, 난 말이오, 그...
2: 누구요? 누군데 날 찾는지요?
1: 저 이분이신데요. 한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더라?
0: 길성주 장로님. 마침 교회당에 있었구만. 오래간만이요.
2: 아니, 누구시오?
0: 에이, 벌써 나를 잊다니 이거 서운하구만. 네, 통감부에서 왔어.
1: 통감부? 맞아, 통감부. 거기서 봤더랬어.
2: 아니, 거기서 무슨 일로 날 찾는 게요?
0: 에헤이, 통감에서 당신을 찾아온 이유가 달리 뭐가 있겠어? 같이 가주셔야겠소.
1: 아니, 우리 장로님을 우케 데리고 가려는 겁니까? 고좀 못 데리고 갑니다.
0: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1: 어이가 어드래? 여자가? 내래 이 평양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왈자패였는데 오늘 임자 내 소리 한번 죽어봐라.
0: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게?
2: 그만하시라요. 그만하시라요.
1: 장로님.
2: 갑세다. 내래 당신들이 뭘 원하는지 뭐 알고도 싶고.
1: 가시면 안 됩니다.
2: 괜찮을 겁니다. 아이고. 저들도 이제는 날, 아니 우리 교회를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1: 그래도 놈들이 장로님을 후계할런지.
2: 내래 다녀오리다. 갑세다.

0: 아니, 뭐이가 어디래? 장로님께서 외놈들에게 끌려갔다 이 말이네?
1: 끌고간 게 아니라 따로 나섰다 안 합니까?
0: 아, 그거 아니네.
2: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셨더랬디만 그거이 오케 염려가 안 됩니까? 안 길었습니까?
0: 아, 이거 오케 되는 거야? 응? 혹시?
1: 아이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네. 예. 마 기다려 보이소. 장로님 말씀 맹케로 아무 일 없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0: 그거이 가당키나 한 말이네. 이번은 뭔가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이거이.

0: 그래, 또 내게 무슨 볼일이 있으셔서 이렇게 불렀습니까?
1: 아직 예하전하시군요. 에?
0: 이 몸 오직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이가 걱정이 같습니까? 또 때마다 이렇게 통감부에서 불러주셔서 구경도 잘하고 가는데 더욱 건강해야 하디요.
1: 아직 안수를 안 받으시는 겁니까? 못 받으시는 겁니까?
0: 내래 안수 받는데 통감부에서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1: 축하라도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양의 유지신데.
0: 평양의 유지. 그 말 참으로 이상하구려. 뭐 이런 거름뱅이가 평양의 유지라니. 그럼 오늘 유지에게 하실 말이 있어서 부르신 게구만. 응?
1: 눈치가 대단히 빠르십니다.
0: 말하시라요. 내래 평양 유지에게 뭘 바라시는지 들어봐야 하겠소.
1: 길선주 장로님.

0: 길선주 장로님께서 통감부를 가셨단 말입니까?
1: 길었습니다. 어깨 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외놈들이 그간 장로 냄을 좋게 보지 않았는데 이번엔 뭔 사단을 내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0: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전과는 지금은 많이 달라요.
1: 그거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전과는 다르다니요?
0: 지금 장대연교의 성도들만 그 수가 3,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장대연교의 지교회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좋게 10,000명을 헤아릴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곧 돌아오실 겁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서윤영. 21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과학의 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죄인이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을 안내하고 있는 BBN 무료 성경대학에 지금 등록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눈앞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가 생각이 납니다. 바로 내 앞에 서 있던 차가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과 1분 전 제 차를 추월한 그 차를 보면서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라며 생각을 했는데 1분도 채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1분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의 무능력함,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2: 제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귀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관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혼이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4: 제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호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나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2: 제9장.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므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 간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므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이요 종이 스물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므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므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므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사무엘하 7장에서 9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당시에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었던 세계적인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영어를 비롯해서 세계 주요 언어권들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BBN은 8가지 언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8가지 언어 방송은 인터넷이 되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다른 언어권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8가지 언어로 된 방송을 잘 소개하시면 당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희는 각 나라 언어 방송을 소개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는 ITL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각 나라 언어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여러분들을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요한복음 오늘 16장으로 모시겠는데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자, 11절까지 보았어요.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는 유죄로 증명한다라는 의미의 엘레그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저는 그 플라톤에 의해서 기록된 소크라테스의 신문에 사용된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한 23번 이런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성령께서 오실 때 심판의 방법으로 세상을 죄 있다 판단하시거나 혹은 기소하는 대일인이 증거를 보여주어서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게끔 이렇게 하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과 저의 마음의 증거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회심의 장소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결심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신뢰할 수 있기 전에 회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그 성령에 드러나는 사역을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는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곧 죄와 의와 심판으로 세상을 유죄 판결하시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죄인입니까? 우리에게는 일부 뭐 못된 사람들이 있죠. 불량배들이 있고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아닙니다. 이 시대마다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역사상의 여러 그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뭐 그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꼽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가장 커다란 죄인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느 분이 목사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저는 뭐 법을 지키지 않은 적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으니까 그런데요.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절하셨다면 구제될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가르쳐 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 또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꼭 해야만 하는 결심입니다. 누구든 간에 오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각은 언제나 분명하시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없을 것이지만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요?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더 볼게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복음을 들은 사람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책임을 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 자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누가 가장 큰 죄인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름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의로 세상을 책망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살아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당신의 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께서는 심판의 죽음을 죽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치에서 죽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셔가지고 우리로 죽음에서 살아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죽음에게 죽음을 삼킨 바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로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분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한낱 용서받은 범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움을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 나온다고 보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삭감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의의를 더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의의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시셨던 만큼 하늘에서 많은 권리를 누리거나 혹은 그곳에서 전혀 누릴 수 없거나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이 어느 날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게 아니죠, 여러분. 이 구절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우리가 심판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아주 그 이해하기 곤란한 표현들을 하는데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마치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 중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죄인이며 이미 당신을 심판하셨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6장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심판받았으며 사형집행의 죽음의 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 대한 심판은 유죄 판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 모두의 의인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더러운 넝마조각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넝마조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수치스러울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다가오는 심판에 대하여 빌릭스와 논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를 놀라게 하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판에 관하여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것에 대해서 종종 나 들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약간 화내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일들을 미워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그분의 전능하심을 미워해요. 그들은 그것이 그분이 그분의 우주이며 그분의 방법으로 이 모든 세상을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좋아할 리가 없죠.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이미 인간은 버려진 것으로 선언되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세 가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그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들을 심판한 이러한 것들을 책망하신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너희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참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해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참,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계속 그래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러니까 진리로 이끄시고 또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멘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사도들을 인도하시게 되는데 우리는 이 진리들을 서신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설교하고 기록할 때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완성해 나가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그 귀한 사역의 본질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신서들은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이제 재림주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은 또한 다가올 일들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은 더욱 확실하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잖아요. 대개 보면 이 땅에 벌어지게 되는 것은 한 일곱 가지 단계로 설명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께서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요. 셋째로는 그분께서는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네 번째, 그분께서 들으시는 것은 무엇이든 말씀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말씀해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일들을 주신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는 당신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끝으로 일곱 번째, 주님께서는 저의 이 증거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당신께서 증거된 그 말씀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고 믿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단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들어온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이 매기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에게는 부흥케 하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 저희를 행하고 계십니다. 뭐 이런 말하는 것을 이 매기 목사님이 라디오에서 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는 순간 당신께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알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그러므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지 성령이 성령의 자의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어떤 모임이나 성경 공부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분이심을 느끼게 되고 또 매우 실제적이고 의미 있게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격적 구주로 받아들이셔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자꾸 진리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15절을 보실까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다시 주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무엇이나 예수께서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취하셔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찾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6장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참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뭔 말이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뜻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체포될 것이고 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은 양처럼 그러므로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될 것이다. 그 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은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잠시 동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아주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 아니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들은 예수께서 의미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분께서는 무덤에 계시는 동안 잠시 사흘 동안 계셨던 겁니다. 잠시입니다. 이 잠시에 대한 교훈, 그러나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끝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26번 고린도전서 설교했고 오늘 설교가 2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권면과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13절 이 말씀 안에는 네 개의 명령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 성경에는 이제 그 명령문들을 잘 살려서 번역을 이렇게 놨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까 표준 새번역 성경은 그 명령문을 이제 잘 살려서 이제 13절 안에 네 개의 명령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 말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 차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잠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잘 보시면 깨어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 거냐? 예,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하고 게을리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잠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함으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명령은 뭔가 하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도 종류가 많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라. 그러한 뜻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련이 오면 넘어집니다. 유혹이 오면 굴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늘 말씀 생활 잘해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말씀 생활 잘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는 방법이 뭐냐? 예, 말씀 생활 잘하는 것이죠. 열심히 말씀 읽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남자다우라는 거예요. 남자다우라. 남자다우라 하는 이 말은 용감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여자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남자만 용감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여자도 용감해야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사사 드보라라든가 또 왕비 에스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자지만 남자들 이상으로 용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왕께 나아가잖아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남자다우라 하는 이 말은 용감하라.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용감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용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감하려면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 능력 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참 용기가 있어서 그 거인 장수 골리앗도 때려 눕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이여 내가 저 사람과 한번 겨루어 싸우겠습니다. 내가 어릴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은 없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저 사람 처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여러분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정말 용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명령은 뭐죠? 13절 제일 끝에 보시면 강건하라. 네 번째 명령은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be strong, 강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도 강해야 되지만 또 뭐가 강해야 되는가 하면 이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가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삼손 같은 사람은 어때요? 삼손 같은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내면은 너무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유효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넘어지고 말았죠. 반대로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신체적으로 얼마나 강건한 사람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뭐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내면 세계가 건강하다 보니까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내면 세계가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경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 잘 먹고 운동 많이 하면 건강해지죠.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해지려면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도 경건 훈련, 경건 운동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엇으로 강건하여지라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강건해지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 같은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주 약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가시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강건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니까 그가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보시면 어쨌든 네 가지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 늘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4절 또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동기가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사랑이 동기가 안 되어도 다른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는 동기 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랑 말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열심히 돈 벌고 일하는 사람들 많죠. 또 명예욕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명예 하나 얻으려고 열심히 주짜 사자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미움도 여러분 동기가 될 수 있어요. 미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또 질투심 때문에 안 지려고 그런 것도 또 동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두려움도 동기가 될 수 있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동기부여하는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마 두려움을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너 이거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매 맞을 줄 알아? 그럼 아이들이 두려워서 하죠. 두려움도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웅심도 될 수가 있고. 근데 여러 동기 중에서 제일 좋은 동기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동기가 될 때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좋아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소용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동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누군가를 책망할 일이 있어서 책망할 때도 동기가 뭐가 돼야 할까요? 사랑이 돼야 합니다. 미워서 책망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참 많이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동기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책망을 참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 저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끝내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그렇게 하면서 끝을 냈어요. 지금까지 책망한 것도 결국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비록 책망을 할 때도 사랑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동기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어요. 항상 사랑이 동기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1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아가야의 첫 열매. 아가야는 고린도 도시가 속해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야라는 이런 큰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 안에 고린도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야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 스데바나 집안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직접 침례를 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사도바울이 사람들 침례 주는 이런 일 잘 안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사도바울이 직접 침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작정했는가 하면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그렇게 작정을 한 것입니다.

좋은 가족이 아주 있다. 남편도 열심히 헌신하고 아내도 열심히 헌신하고 자녀들도 열심히 헌신하고 그런 가정들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가 하면 순종하라 그랬어요. 자,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몸바치기로 작정한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존중해주고 또 그들에게 순종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스테바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리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존중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스테바나 집안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섬기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뭐 구역장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의 임원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과 뭐 국민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나라에도 지도자들이 있죠. 지도자들의 해야 할 일이 뭐냐? 국민들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국민들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국민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독재자가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여간에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리더십이 섬김의 리더십이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잘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18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는고 하면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온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 이 앞쪽에 보시면 에베소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 세 사람이 에베소로 온 거예요. 와서 뭘 했느냐? 그들이 와서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그랬어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할 일인데 못한 그 일을 이 사람들이 와서 해주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원하게 해주었는지 또 어떻게 고린도 성도들이 해야 할 그 일을 이 사람들이 대신해 주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고 또 귀한 일을 한 것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계세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친구의 목사님들 한 50여 명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에 대한 그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최한 건 아니고 우리 친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이 이 미디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세미나였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들이니까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안 해도 친교회에서 자기네 행사고 우리 장소만 빌려줘도 친교회에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인데 안 그래도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 늘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왕 우리 교회에 오시니까 우리 교회

0: 한번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출장 뷔페 모셔다가 아주 좋은 음식으로 우리 목사님들, 사원님들 잘 섬겨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가려면 돈이 들잖아요. 출장 뷔페하면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어요? 이거는 예산에도 없던 그런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해냈느냐?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저한테 200만 원 맡겨놓은 게 있었어요. 목사님 꼭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러면서 200만 원을 맡겨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목사님들 잘 대접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목사님들 섬길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부분 외에도 어떤 필요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언제라도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것 있으면 이제 도움을 청하고 또 그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런 거죠. 지난 10월 달에는 또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책을 내야 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돈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모금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200만 원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저만 이제 고민만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온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모금을 해야 되나? 아니면 할 만한 한두 사람에게 내가 얘기를 할까? 고민하던 차에 그때 우리 전지독구 목사님 오셔서 이제 설교하시고 그 기회를 사서 내가 그 광고했더니 우리 두 분이 또 그때 200만 원 각각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400만 원 신학교로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일도 하고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해야 할 일 내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내가 언젠가 나도 그런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반응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 하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18절 끝에 보면 알아주라 그랬어요. 알아주라. 그런 사람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대신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알아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분 계시면 칭찬도 해주세요. 자매 형제 이번에 진짜 좋은 일 했대.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이러면서 축복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셔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삐딱하게 보는 분들이 계세요. 예, 어디 가나 그런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하고. 좋은 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또 안 좋게 보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간혹 있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옆에서 못하게 하라고.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거지. 왜 남까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또 누군가가 좋은 일 하시면 그런 사람들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이 거의 끝나가는데 끝나가는 그 마당에 사도 바울이 저주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저주하고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 보면 고린도 교회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1장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 그 주변에는 거짓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 사람들을 또 저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에게 저주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생들,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금 저주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이단들,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충환 집사님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특강하면서 이제 이단들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 박태선 씨 그 동영상을 잠깐 보여줬어요. 전도관 시작한 사람이죠. 이단인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박태선 그 사람은 대놓고 그냥 예수 밑에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이 새끼 저 새끼 그래가면서, 야, 참 무식해도 진짜 무식한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정말 저주받을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막 그렇게 쌍욕을 하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저주받을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염두에 두면서 저주받을지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런 사람들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앞으로 또 어떤 이단들이 생길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단들을 저주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에요. 2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마라나타라는 말의 의미가 주여 오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는 원래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록하지 않고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 말은 아라모입니다. 아라모. 예수님께서 생활하실 때 모든 유대인들이 쓰던 말이 아라모였어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라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도 아람어였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 중에도 아람어가 몇 개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거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람어예요. 그런데 여기에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걸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지만, 원래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쭉 써 내려가다가 이 말은 아람어, 아람어로 썼어요.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주고받던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인사하는가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이단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나는 것은 뭡니까? 아, 우리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안 오시나? 빨리 오시면 좋겠다.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인사도 마라나타, 이게 이제 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다 좋지만, 그리고 실제로 뭐 말하다 우리가 인사를 안 해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속으로는 말하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마라나타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마라나타 한번 해보세요. 마라나타. 네. 이게 초대교 인사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의미가 뭐라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다윗만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많이 보낸 인물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늘 잊지 않고 멈추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시편 57편 9절에는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라는 별명을 얻은 다윗의 감사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인생을 사는 지혜입니다. 지금 시간 BBN 방송에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나의 건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산 제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그러니까 한번 변호해주며 수억 수십억 받는 거 여사로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두머리를 뇌물에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별 다를 바 없잖아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후반부 말씀입니다.
2: 그래서 기도하라 산 요게 뭔지 그냥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무화과나무가 열매 없다고 왜 말라 죽는지, 하나는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로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화과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 없으니까 말라 죽는다 해도 막 비교는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구약에서 한 세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호세아 9장 10절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르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도다. 호시아서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 그러니까 남북으로 나눠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원을 뿌리채 책망할 때는 항상 북쪽도 이스라엘 남쪽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옛적에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끄집어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광야에서 포도를, 광야에서 무슨 포도가 나오겠어요? 근데 들포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목이 마른 자, 배고픈 자의 기쁜 모습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 조상들을 보기로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 무화과 나무처럼 반갑게 맞이했다는 거죠. 이게 언약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이 아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그들을 어린애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또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서 광야에서 포도를 보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를 보는 것이 그렇게 기쁨과 반감을 안아주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약속의 땅에 심어 놓았더니 하는 짓이 뭡니까? 바알볼. 바알이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서 몸을 들이고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더라. 우상처럼 더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것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이렇게 저주받아 말라 죽는데요. 남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말라 죽는 이야기가 이미 구약의 선지서들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11절부터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니까 북이스라엘 말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갑자기 나무가 뭐로 바뀌어요? 사람으로 바뀌죠. 무화과 나무고 그렇게 반갑게 말했는데 무화과 나무 이제 열매가 없으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죠.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가 버리죠. 해산하는 것이 없어요. 아이 베는 것이 없어요. 임신하는 것이 없어요. 요즘 아이를 잘 안 날려 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오늘 어떤 분이 오셨는데 애가 4명이래요. 우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데. 요즘 애 힘들다고 안 날려 하는데. 내가 전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 빼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죠. 우상숭배하죠.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뭐를 없애버린다고요? 열매가 없어지는 거야. 자녀가 없어지는 거야.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우상숭배 떠나버리죠. 그럼 나라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라. 말은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하고 있죠.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생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는 얘기를 하고 북이스라엘이 열매 없는 모습을 보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 글쎄의 영어로 뭘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젖 없는 유방, 열매 없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 그리스의 영이 임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 앞에서 무슨 나무 보고? 무화과 나무. 그건 예루살렘을 말해요. 무화과 나무 보고 너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그리스의 영이 임한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무화과 나무 앞에 너 열매 영원히 맺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호세아는 지금 그리스의 영이 임하여 이미 예언해놨고 그리스의 영이 임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앞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말씀이에요. 깜짝 놀란 말씀이에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 길갈은 옛날에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인데 그것을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장소의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길갈을 심판해버렸단 말이죠. 그들의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종교 행위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냐. 길갈에 옛날에 언약궤가 머물러서 거기서 예배드린 적 있죠. 제사드린 적 있죠. 그런데 길갈에서 언약궤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가서 뭐하고 있어요? 길갈에서 똑같이 제사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갈에서 쫓아내버리겠다. 종교가 되어버린 것을 쫓아내버린, 이거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읽고 계시잖아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려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16절,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여 여러 나라에 떠도는 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남유다는 이런 모습을 보고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호세에서 좀 앞쪽으로 넘기시면 예레미야 29장이 나옵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듯이 그렇게 망했다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 못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고, 남유다가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되겠다. 몹쓸 무화과가 되게 하겠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내서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몹쓸 무화과, 먹지 못할 무화과처럼 되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지리라. 그래서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죠.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망했고 남유다. 왜? 뭐가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고 몹쓸 무화과 되어버리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년에 뭘 맺었습니까? 열매를. 앞으로 열매 잘 맺으십시오 하면 보세요. 이렇게 나가도 결론은 이렇게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되죠?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열매 잘 맺읍시다. 그래야 됩니다. 라고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인 남유다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에 돌아와요. 꼭 70년 아니에요. 70년 완전한 수기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잡혀 돌아와서 세운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잡힐 때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솔로몬 성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돌아서 재건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을 400년 동안 정축 개축해서 물론 그 좀 더 구체적인 46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 당시에는 예쁘게 멋있게 그룩하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 둘러엎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돌아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그 성전에서 다시 율법을 회복시키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 사람의 손에 들려진 율법과 제사와 성전들을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을 맡기고 율법을 맡기고 제사장을 맡겨놓아도 그들로서는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한 곳 더 보십시다.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서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 대한 선지자 예언인데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나 똑같아요. 열매 얻기는 똑같다 이 말입니다. 미가서 3장 9절 보십시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날의 청문회 보면 꼭 이런 모습이죠.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어떻게 해요?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고 이게 뭐 우리나라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10절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지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피로, 지약으로. 이 땅에 있는 수백억 수천 하는 것들이 정말 피로, 지약으로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대성당을 보십시오. 그게 피로, 지약으로 건축된 것들이에요. 이 땅의 문명, 뭐 문화유산, 유네스코 기록됐다. 와, 관광지가 되고 대단한 찬란한 문화유산이 남았다. 저는 그런 곳에 한 번씩 가서 보면요. 이 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 탑을 만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제약의 탑이에요. 제약의 궁궐들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서울에 왕들이 살았던 그 궁궐들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궁궐이 지어졌습니까? 백성들의 피땀입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궁궐을 크게 짓자고 했습니다. 대원군이 그랬어요. 왕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왕궁 하나 짓는데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까? 백성들의 피땀이었어요. 제약으로 건설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떤 형상물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약으로 피로 그 성읍을 건설하고 그 왕궁들을 건축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은 텐트 안에 거하시는데 하나님은 텐트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행하시는데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지하로 건축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여러분 정관 여부 들어보셨나요? 법원장을 하든지 뭐 검찰총장 하든지 딱 은퇴하면요 정관 여부해서 어지간한 것들도 다 통과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변호해주면 수억 수십억 받는 거 여사로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두머리를 뇌물을 해서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삭을 위해서 교훈하고요.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치주고요. 그러면서도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는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따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별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므로 12절 이름으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그래서 성전 다 파괴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미가서 7장 보시죠. 7장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스라엘 포도나무로도 비유해요. 그 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더니 맺힌 것은 무엇뿐이었다고요? 덜 포도밖에 안 맺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황량해버리는 포도송이가 없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익은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예레미야 미가, 호세아, 세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에서 뭐 하신 거예요? 무화과나무 열매 없다고 말라버리는 그 이야기 배경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심판당해서 말라 죽는 것이 이미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아 보니까 마땅합니까? 마땅 안 합니까? 마땅하죠.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근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근세자들끼리 마음이 결합해서 욕심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우리가 남이가 누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욕심을 합치는 거예요.

0: 있는 거죠?
1: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혹시 열매를 있는가 싶어 가보니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 줄 알아, 없을 줄,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혹시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것을 알았다면 안 가셔야 되는데 왜 가셨어요? 알았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으면 안 가셔야 되는데 왜 가셨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좋습니다. 그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줄 예수님이 알고 가셨다니까요. 알고 가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가득한 거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그런데 왜 천사를 보내가 확인하죠? 아시면 바로 불 내려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다는 게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죄악이 관한 거 알아요.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겁니다. 왜 심판받아 불바다가 되어야 될지, 불에 타 없어져야 할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이 왜 죄악에 관영하여 심판받아야 될 것을 확정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성탄절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성탄절이에요. 정말로 죄인들이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 오늘 오해 말씀 잠깐 드릴까요? 죄인들에게는 기쁜 성탄절이지만, 정말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기쁜 성탄절이지만, 이건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에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열매 없는 예수를 살렘,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에 그게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이 종말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임한 사도들이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재림은 안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 2000년 오셨을 때부터 이 땅은 분리가 일어납니다. 집안 식구가 운수가 된다니까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운수가 돼요. 때로는 부부 사이도 운수가 될수 있어요. 복음으로 나눠진다니까요? 십자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운수가 된다니까요? 지네 분들은 완전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하고 지금 찍기가 있는데. 얼마든지 같이 재미있게 즐겁게 산 사람들이 운수가 될수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족? 누가 가족인데요? 누가 가족인데요? 우리 집에는 애들이 그래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며 내 형제다. 가서 아버지는 우리 가족 뭐 일이 항상 우선이 교회 우선이니까. 근데 교회는 정말 내 가족 맞나요? 여러분들 과연 내 가족 맞나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나잖아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 안과 십자가 밖이 그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이 왜 심판받아 마땅한가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천사가 가듯이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구는 구원해내요? 롯과 그 가족은 구원해내는데 롯의 처는 또 돌아서요.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이라는 소식이 긴장되죠. 무시무시한 긴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업화되어 버리고 종교화되어 버리는, 종교화 축제되어 버리는 이 성탄절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게 움직일까요? 성탄의 문화, 크리스마 트리,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전부 이교 문화예요. 그게 전부 이교 문화. 우상숭배하는 모습들이랄까요? 풍요와 다산에 바알 숭배하던 그런 흔적들을 주렁주렁주렁 달아나 거기에 절한다니까요. 그럼 뭘 주렁주렁 달아나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것들이 주렁주렁 달린 게 크리스찬 틀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밤새 먹고 마시고 놀고 교회 다니면서 유일하게 옛날에 통금이 있었잖아요. 유일하게 통금 없는 하루가 11월 24일. 저희 총각들 뭐 환장합니다. 밤새 말라고.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옷 띠신 이유가 이제 오늘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들이 좀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 아침에,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일어나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0: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거 뭐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그 성전으로는 영원토록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가서 성전 둘러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온갖 장사를 다 했지만 이제는 그 성전에서는 그 어떤 열매도 없으리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얘기를 돼.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유대인들은 산 그러면 두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유대인들은 산. 무슨 산이요? 시내산과 시온산. 시내산은 뭐예요? 모세가 율법 받은 시내산. 또 하나는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어디로 가서 빠져버린다고요? 혼돈의 세계 바다 심판에 다 빠져버리는 거죠. 성전이 끝났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고 성전 시대가 끝나버려.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죠. 성전이 끝이 나는 겁니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들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왜 아직도 사람들이 건물에 매달리죠? 그게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교회를 보며 우시지 않으실까요? 정말 성령께서 무엇을 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역사 동안 열매 맺었습니까? 못 맺었습니까? 못 맺었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책망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숭배라는 열매, 시기와 질투라는 열매, 온갖 세상의 제약들이라는 열매를 다 맺어냈어요. 그러면 그 무화과나무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끝이 나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이 도둑매 소굴이 되든가 그 성전이 끝내버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예수님 십자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이제 성전이 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이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종말의 영이 임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2000년에 성령 임하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면 반드시 이 세상을 종말론적 시각으로 보게 돼요. 역사 발전 의미 없어요. 뭐 교회가 발전 번창 부흥 의미 없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18년째인데요. 18년 동안 우리 목표 비전 계획 세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늘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외에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하루 눈 뜨게 되면 그날 하루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약속 믿고 사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아십시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무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차고 돌아서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보배로운 소식이 되고요. 기쁜 소식이 되고요. 정말 감사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전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해 보시면 이제 결론이 내려집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 23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구에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시는 내용들이 히브리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한 모형이었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지 않았다는 말은 뭐예요? 그 성전을 뭐 해버린 거예요? 파괴해버리다, 무너뜨린 거예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필요해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 언제예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처음 성탄절에 그날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세상 끝에 왜 오셨어요?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 무엇을 없애버려요?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오신 그 세상 끝이 언제라고요? 2000년 첫 성탄절이에요. 성육신의 신비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신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제사는 사망입니다. 모두가 죽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런데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기 몸으로 제물을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죄 문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성탄은요 2000년 전에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로 해결하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산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실. 두 번째 나타나실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마칠 때 찬송 읽을 거예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 포로 생활 고달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만 고달팠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역사 자체가 포로 생활이에요. 이 유배지요, 유배지. 이 땅이라는 유배지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2000년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는 속죄함을 입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소식이에요. 속죄를 입은 자들에게는 그 영광의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가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구별 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구별 없어요. 키 크고 작은 거 구별 없어요. 진짜 생명의 그 나라, 그 영원한 용서와 그 영원한 영광과 그 긍휼의 자비와 용서가 담겨지는 것, 이게 무엇이든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항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65장 찾아보았잖아요. 그날에 그 성전에서는 이사야 56장 찾아보면 무슨 내용이 일어나요? 쫓겨난 자라도 돌아오고. 쫓겨났다는 율법을 어디서 쫓겨나세요? 바빌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쫓겨난 자도 돌아오고 고자도 성전으로 나오고 고자 성전에 못 가요. 이방인도 들어오고. 무슨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는 율법을 못 지킨 자들도 고자들도 이방인들도 이방인 우리들도 그 성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의 일은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해서 뭘 얻어요? 용서받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용서받는 곳이에요. 예, 성전 끝나버렸어요. 거기서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다시 보시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아니라 참 형상이 아니므로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숨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여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이 시편 40편에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도 아닙니다. 예물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한 몸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한 몸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8절 위에 말씀하신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엇을 폐하셨어요? 첫째 것을 모형을 그림자를 율법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둘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자기 몸을 십자에 내어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이 성령을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노라. 둘 중에서 세우셨잖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용서를 받아. 그래서 누구의 죄든지 사면 그대로 사함을 받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 용서의 관계에 일하는 거죠.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성전된 자로서 용서가 되지 않았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데 대한 탓을 하기보다는 날 위해 용서하기 위해서 진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약에 아까 찾아본 미가서, 호세아서, 예레미야 세 곳만 찾아봐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면 열매 못 맺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주고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서 대신 오시고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에 죽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용서와 긍휼이 담기는 자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하심으로 맺혀진 열매가 우리들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자예요. 이게 성님에서 예수를 믿고 성전된 자들이란 말. 이들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죠. 뭘 기도해요? 주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함께 예수를 믿는 자가 나왔을 때에 때로 내 마음, 내 성격, 기질 다를지라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걸 성전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 그래요. 이것을 맛보는 자, 이 용서를 맛보는 자, 이 용서가 일어나면 평안이 주어져요. 용서가 아니라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겁이 나요. 공포스러워요. 진짜 용서를 알면 진짜 샬롬이와 평안이 와요.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제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고 이게 성전의 안심이에요. 성전의 안심. 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의 이 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참으로 주님의 용서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자신의 성전 만드신 주님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의 용서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그 용서와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의 가정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집니다. 놓치지 마시고 많은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2: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코카콜라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콜라를 마시는 것이지만 BBN 방송의 존재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물질 동력을 구합니다. 여러분께서 물질로 드리는 헌신은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전히 쓰여지게 됩니다. 후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교 후원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가치관은 한 사람의 삶의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을 찾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 또는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서 더 값어치 있는 일을 해보기 원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저희 BBN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장을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지신 물질 BBN을 후원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들여서 BBN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며 하늘 창고에 그 상급이 쌓이는 것이고 천국에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영원한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들의 더욱더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미국 샬롯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구령의 열정 하나만으로 수십 년 동안 방송을 지켜오고 또 방송을 이끌어온 순수 복음주의 기독교 방송입니다. 저희는 현재 AM, FM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과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총 8개의 언어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시거나 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들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믿음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는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직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한 그분의 초대는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죄책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며 그의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보다 자신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고난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은총을 받아 은혜로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초대에 응답해

0: 목말라 지친 양같이 갈급한 우리의 영혼은 샘물을 찾습니다.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집을 고대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합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나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원함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그의 부유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여기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안식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대신 일하게 하십시오.
1: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3: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3화 밥과 바바라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우리는 모두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알지 못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 역시 자기 삶의 여정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 거의 가망이 없어 보이던 바로 그때 그는 다행히도 생명을 깨우는 경보음을 들었고 그의 영혼과 삶은 사슬을 끊었답니다.
4: 아, 왜 이 멍청한 암수가 축산에 안 들어가는 거야?
5: 아, 로프를 잡아당겨봐. 그럼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
4: 야, 이 멍청한 수야. 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
5: 아유, 그런데 애들 어머니 어딨니? 좀 도와주지 않고서.
4: 아, 머리하러 미용실에 가 있어요.
5: 아니, 그럼 미리 알리고 가든가.
4: 아유, 이리 좀 와주세요, 어머니. 어서 저 소를 이 안에 넣고 옥수수를 내려야 돼요. 어쭈, 이젠 저 멍청한 양곡기까지 뒤집어지고 있네. 그 다음엔 또 뭐지? 그래, 덤벼! 다 덤비라고! 안 돼! 피가 너무 많이 나! 어머니! 어머니!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6: 그는 어떤가요, 선생님?
7: 아, 이렇게 심한 부상은 처음 봤습니다. 그 양곡기가 떨어지면서 환자분의 무릎 위를 베어서 거의 절단이 났어요. 다리가 다섯 조각으로 부러진 데다가 건초의 어물과 먼지들도 살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환자분의 다리가 괴절을 일으켜 다리를 잃으시거나 혹은 돌아가실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3: 의사에게 이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부에게는 낙심과 고통의 시간밖에 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언젠가는 분명히 해가 뜨는 것처럼 이 부부의 삶 역시 어느 장면에서는 분명히 좋은 소식, 기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빌과 바바라의 실화 간증입니다.
8: 저희 부모님은 미시건 시골에서 낙농업을 하시던 농민이셨습니다. 두 분은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으셨지만 15살 무렵 누나와 제가 교회에 가는 것은 허락해 주셨답니다. 그때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내용을 이해는 했지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 때까지 그냥 지내다가 느지막히 예수님을 영접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1년 후 제가 16살 때 아버지를 도와 울타리를 세우다가 바바라를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그녀는 겨우 14살이었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자주 만났지요.
9: 아까 우리 아빠 만났죠?
8: 아, 정말 놀랐어.
9: 아, 나도 놀랐어요.
8: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가 결혼하는 걸 허락하신 것 같아.
9: 정말이에요?
8: 물론이지. 난 널 사랑해 봐봐라. 너희 아버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렸어. 너희 아버님이 우리가 너무 어려서 아직 결혼 허가증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셨어. 그래서 양가 어머님들이 우리랑 법원에 같이 가셔서 우리가 18살이 넘었다고 말씀해 주셔야 된대.
9: 아이, 그럼 난 학교 중퇴해야겠네요.
8: 나도 그럴 거야. 그리고 나서 어디서든 일자리를 구하면 되니까.

0: 우린 정말 결혼을 했고 바바라 부모님 댁에 2층에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 몇 년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엔 충실했습니다. 전 결혼 후 나이를 속여 제지 공장에 취직을 했고 4년 후엔 팀장으로 승진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농장에서 1킬로 남짓 떨어진 거리에 농장을 하나 구입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이미 예쁜 두 딸이 있었는데 얼마 후 막내인 아들이 태어나면서 우리 작은 가족은 완성이 됐죠.
1: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요.
0: 나 회사 그만뒀어.
1: 그만뒀다고요? 그곳에서 15년이나 근무했는데요. 왜요?
0: 회사에서 나보고 이제부터는 오후 교대로 근무하래. 그런데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겠어.
1: 그럼 어떡해요, 빅. 우리 애들은 모두 다 10대고 돈도 많이 드는 시기인데 여기처럼 좋은 직장을 다시 구할 수 있을까요?
0: 문제 없어, 바바라. 이미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뒀어.

0: 전 공장에서도 일하고 싱크대를 제작하는 또 다른 회사에서도 일을 하면서 거기서도 또 승진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바바라와 함께 교회에도 나갔는데 저에겐 종교가 별 의미가 없었지만 종교가 전부였던 아내는 아주 기뻐했답니다. 그 후 아버지가 신경쇠약에 걸리셨고 전 아버지의 농장일을 더욱더 많이 돕기 시작했죠.
1: 스프 더 줄까요, 여보?
0: 아, 아니요, 괜찮아. 봐봐라. 내 생각엔 우리가 아버지의 농장을 완전히 맡아서 일해야 될 것 같아.
1: 그럼 당신 직장 그만둬야 하잖아요.
0: 아, 아버님이 내가 그 농장을 맡겠다고 하면 땅과 젖소, 농작물까지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하시네.
1: 그리고 빚도 떠안게 되겠죠. 책임감이 엄청날 거예요.
0: 맞아.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셔서.
1: 그리고 어머님도 나를 못마땅해 하시잖아요, 빌.
0: 아, 그 문제도 어머니께 얘기했어. 서로 좀 더 노력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
1: 어쨌든 당신이 결정할 문제니까요.
0: 농장을 맡은 이후 그 책임감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전에 직장을 다니면서 벌던 수준의 반도 안 되게 줄어들었죠. 또 하나,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2: 빌, 자네가 정말 큰일을 떠맡았어.
0: 아, 매형. 아휴, 저도 사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죠.
2: 보험은 들었어?
0: 아니요, 지금 보험 들 여유가 없어요. 농장 때문에 벌써 $1,000,000를 대출받았는데 또 빚질 형편이 못돼요.
2: 하지만 어떤 보험이든 꼭 들어놔야 돼.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이 모든 걸 다 잃을 수가 있거든.
0: 보험은 나중에 들게요, 매형. 지금은 어려워요.
2: 그럼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보험증권을 쓰고 첫 달치 보험료도 대신 내줄게.
0: 매형이 우리 대신에 보험증권을 구입해준 지 일주일 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9월 하순이었죠. 아버진 밭에서 옥수수를 거드시는 중이었고 전 수확한 옥수수를 염물통에 싣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전 기분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뒤집힌 양곡기를 움직여야 했죠. 그런데 그때 케이블선이 끊어지면서 양곡기가 통째로 제 위에 떨어진 것입니다. 바바라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전 수술실로 들어갔고 그 이후 엄청난 진정제가 투여돼서 전 며칠 동안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3: 바바라, 빌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
1: 해리 오빠, 그이가 아직 의식이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3: 그래,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마. 빌은 괜찮아진대?
1: 저도 그러기만 바라고 있어요. 의사들이 핀 두 개를 그 사람 다리에 넣었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몰핀 주사를 맞는 중이에요. 아,
3: 그래, 그래. 넌 어때? 어?
1: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 저 사람 한마디면 죽을 뻔했는데.
3: 하지만 죽지 않았잖아, 바바라. 하나님이 빌을 구하신 거야.

0: 했던 그 당시 저희 맏딸인 딕시는 결혼해서 두 아이가 있었고 둘째 딸인 다이앤은 대학생, 막내 아들인 빌리는 16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소젖을 짰습니다. 그 후 30km를 운전해 병원에 가서 오후 3시까지 빌에 간병을 했지요.
1: 그래, 빌은 좀 어떠니?
0: 별로 좋지 않아요, 오빠. 다리에 궤저가 생겨서 오늘 다시 수술을 받았어요.
1: 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 교회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고.
0: 주님이 안 계시면 이 상황 도저히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오빠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남편의 매형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재정적인 파탄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셨어요. 만약 그때 그분이 보험증권을 구입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완전히 파산했을지도 몰라요.
1: 그래, 그 보험으로 병원비를 충당하게 되는 거구나.
0: 네, 모든 비용을요. 그 이후로도 빌은 세 번의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큰 사위가 자동차 충돌 사고로 죽었는데 저는 너무 버거운 나머지 감당할 수가 없어 장례식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죄책감이 더욱 보태졌죠.
2: 여보, 당신은 괜찮아?
0: 딕시를 돕지 못해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 아이는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남겨지기엔 너무 어린데요.
2: 그 아이도 분명히 이해해 줄 거야.
0: 그랬으면 좋겠어요.
2: 모든 일을 다 당신한테 떠맡기게 돼서 미안해.
0: 어서 낫기나 해요, 여보.
3: 다리는 좀 어떠세요, 빌?
2: 선생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3: 드디어 궤저는 완치됐습니다. 근데 이젠 몰핀 주사를 끊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약물 중독에 걸리실 수가 있거든요.
2: 아직 너무 아픈데요.
3: 통증은 곧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중독은 그렇지가 않아요.
2: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세 명의 목사님들이 저를 문병 와주었고 각 교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덕분에 저는 몰핀 주사를 끊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바바라의 사촌 오빠인 해리만큼 끈질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거의 날마다 저를 보기 위해 읍 너머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답니다.
1: 어때? 오늘은 어찌 지내고 계신가? 여전히 다리에 의지해서 매달려 있구만.
2: 다리를 장치 위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1: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그것도 불가능했어.
2: 아이 형님은 허구한 날 그 얘기뿐이세요.
1: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말이야, 주님이 자네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2: 예, 저도 압니다.
1: 그런데 자네는 어째서 그렇게 구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2: 계획이 있거든요. 전 나이가 더 들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에요.
1: 하마터면 그러지 못할 뻔했잖아. 양곡기가 이마를 스쳐 지나갔다면서? 만일 그 양곡기가 자네 머리 위에 덮쳤다면 어쩔 뻔했어?
2: 형님, 그런 건 별로 상상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1: 주님께서 분명히 자네를 죽지 않게 보호하셨던 거야. 빌, 주님은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 자네도 말이야, 예수님 없이 심판에 직면하고 싶진 않잖아.
2: 형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 나중에 구원받을 거예요. 얼마 후 어느 날 밤이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바라가 예전에 수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라고 권면해준 일들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리 형님이 방문할 때마다 나눠준 성경 구절들이 제 영혼에 가득 흘러넘쳤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마음을 관통했고 전 산산이 깨어졌죠. 전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하심을 구했고 주님은 제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 주님께 제 생명을 구해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드렸죠.

0: 혹시라도 그때까지 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
1: 그 양곡기 아래 깔려서 그 생각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었어. 아마 그 양곡기 무게가 1톤은 됐을 텐데 어쩐 일인지 그 기계가 들렸고 간신히 그 아래서 몸을 끌고 나올 수 있었던 거야.
0: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 거예요.
1: 맞아, 봐봐라. 나 요즘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운 기분을 느껴. 어서 해리 형님에게 알려주고 싶어. 해가 바뀌어 3월이 되었고 전 마침내 깁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다가 그만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전 또다시 깁스를 해야 됐죠. 결국 그해 여름에야 완전히 깁스를 풀고 저는 다시 제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농장은 번창했고 농장이 번창하면서 아들과 딸 가족들도 저희와 함께 일했죠. 그리고 사고 10년 동안 전 예배 안내위원으로 바바라는 성가대원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 부부는 영적삶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았고 가정그룹 성경공부에도 매우 열심을 냈죠. 그런데 1993년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축산농가에게 과잉 생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할 거래.
0: 어떻게 정부에서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1: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끝내 강행하겠지.
0: 한 달에 $1,600라뇨.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내요?
2: 이건 정부에서 우리가 이 일을 못하도록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1: 우린 그 돈을 낼 여유가 없어. 그건 분명해.
2: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1: 젖소를 일부 팔아야 돼. 이모작도 해야 되고.
2: 제가 취직할게요, 아버지.
1: 빌리, 아마도 우리 가족 모두가 일자리를 구해야 될 거다. 2년이 지나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우린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크리스천 수련장에서 저는 관리인으로 바바라는 조리사로 일하게 됐죠. 그 후 우리는 여러 직업을 병행했고 그 사이 바바라는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3: 왜 그래, 여보?
0: 나 이 임대차 계약서 타이핑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3: 왜 그래, 당신?
0: 나도 모르겠어요. 나 못해요, 비.
3: 여보, 자, 여기 편히 누워봐.
0: 눕기 싫어요. 나 무서워요.
3: 뭐가 무서운데?
0: 나도 몰라요. 제발 그만 좀 질문해요.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어요. 아무도요.
3: 울지 마, 바바라. 우린 이보다 더 힘든 일도 다 이겨내왔잖아. 나도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았으면 좋겠어.
0: 빌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고 병원에선 제가 신경쇠약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그만두고 교회 수련장에 있는 우리의 시골 별장으로 옮겨갔죠.
4: 바바란 좀 어떤가요, 빌?
1: 예, 전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습니다, 목사님. 며칠 전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회사업국에도 아내를 데려가 봤어요.
4: 도움이 됐나요?
1: 뭐 인터뷰한 직원이 저희가 마치 정부에 사기를 치려 한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바바란 울면서 뛰어나가 버렸어요.
4: 말도 안 돼요.
1: 저희는 평생을 일하면서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니까 참, 그들이 저희를 비웃네요.
4: 교회가 두 분을 도와주고

0: 거예요, 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 예, 저도 압니다, 목사님. 이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해 우리 시골 별장을 수리해 주셨거든요.
0: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 치료 회복 프로그램엔 피아노 레슨 수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늘 배우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피아노 선생님은 제게 말씀이 적힌 카드 하나를 주었는데 그 말씀이 격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1: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 부부는 항상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낙심하면 다른 한 명이 주님께 대신 중보하며 간구하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2: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주님은 제게 시편 118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1: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계획 아래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신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기쁨도 놓치게 되실지 모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이시니까요.
3: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셨든 혹은 어디에 있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출연 현경수, 이명숙, 유재상, 정은석, 이상원, 이현주, 이미양, 한신정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43화 빌과 바바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인간은 병균 감염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 침입한 균들을 처리해주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당신이 몸 안에 있는 10만의 초병들입니다.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좋은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이지만 사람들은 일생을 통하여 수많은 다른 종류의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곰팡이 및 기생생물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면역체계가 어떠한 감염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 침입한 잠재성 병원균들을 처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어진 시간 당신이 몸의 곳곳에 10만 이상의 특별 보초들이 몸 안으로 들어온 병균들을 탐지해내고 경고를 보내고 심지어 이것들을 사멸시킬 수 있는 특별한 화학적인 지시사항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 초병들은 잠재성 질병을 발견해내고 치료법을 찾아내고 감염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를 적용시키는 조그마한 의사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계가 과학자들을 곤욕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우리 신체가 B셀이라고 불리는 이 초병들에 대한 일련의 유전적 청사진을 지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몸이 이러한 초병들을 만들어내고 침입자들을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개발해내는 것인가? 연구자들은 또한 우리 몸이 일부분의 조그마한 DNA 조각들을 계속적으로 재배열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몸이 새로운 침입자에 거의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의학 전문가들도 인간 면역체계의 디자인에 경이로움을 보인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 곧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지에서 성공 비법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속내를 털어놓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3-2-1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3분간 경청하고 또 2분간 맞장구 쳐주고 1분간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주된 일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분한 사람도 한 시간만 말을 하면 화가 진정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는 데에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3-2-1 법칙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화나 기도 제목들,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준 일은 없습니까? 혹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입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인데요. 이 성화는 쉽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신자들의 또 하나의 숙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말씀과 찬양들이 여러분들의 성화 생활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할 숙명이며 필연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0: 하나님의 책은 왕의 책답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지만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분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며 알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책을 쓸 때 사용된 말인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조 이야기는 지구의 첫 모습에 대해 왕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 행성을 마련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빛에게 어둠을 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중에 태양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지만 첫째 날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빛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처럼 깨끗하세요. 더러워질 수 없어요. 빛이 아주 더러운 것에 비춰지더라도 빛은 깨끗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현장에 누가 같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계셔서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 계셔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혼자 계실 때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셨어요. 6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완벽하게 설계된 작품들이 나타났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구의 공간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는 공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산소와 질소 같은 생명유지 기체들을 알맞게 섞은 공기로 하늘을 설계하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은 식물을 내라 하시니 즉시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각각 종류대로 씨를 맺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연도와 달과 날짜를 알려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에는 물고기와 바다 생물들이 가득 차라 하늘에는 모든 종류의 새들로 가득 차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은 동물을 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새끼를 낳고 기르도록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죽이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식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시계가 돌듯이 태양은 지구와 알맞은 거리를 지키며 돌았어요. 달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계속 변했어요. 지구는 공기와 물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었어요. 잘 다스려졌다면 이 땅의 왕국은 좋은 것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거처가 되었을 거예요. 창조의 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빛처럼 완전하고 순수하세요. 둘째 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대기를 만들고 유지해 주세요. 셋째 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식물과 먹을 것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해와 달이 자기 궤도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바다에 물고기를 두시고 하늘에 새들을 두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창조물을 지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생명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생명체를 창조할 시간이었어요.
1: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2: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1: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2: 네!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앞에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아, 요단강 물로 그냥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갔을 때 거기에 요단강 물이 갈라진 거죠. 어느 강연에 초청받은 강사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강에 발을 내딛는 지혜에 관해서 사례를 들어가면서 강연을 했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엄격한 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의 진실을 말하기로 한 어떤 목사님에 대한 얘기했다는데요. 이 목사님은 증오범죄라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대요. 그리고 30일 동안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법원은 그 목사님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따르도록 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판사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도 물속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강변에 머물러 있을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홍수가 날 정도로 수위가 높아진 요단 강가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한 발걸음을 내딛자 하나님께서는 물이 빠지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닿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그 물이 그쳤다. 아, 하나님의 기적이죠. 믿음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전진할 용기를 주셔서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게도 하시고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게도 하십니다. 이 감옥에 가셨던 목사님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법정에서는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십니다. 두려운 상황의 직면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두려웠던 때가 여러분에게도 혹시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도록 그때 어떻게 도와주셨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용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지난주간 미국에서 발행되는 목회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인데 5살짜리 장난꾸러기 꼬마가 엄마 몰래 장난감 총을 외투 밑에 감춘 채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한창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장난감 총의 방아쇠를 빵하고 당겼습니다. 그랬더니 총소리에 놀란 교인들이 모두 바닥에 납작 엎드려져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범이 들어온 줄 알고 이것을 본 꼬마의 엄마가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부랴부랴 아들을 끌고 예배당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에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 한 분이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를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난 지금까지 사람들이 오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 아들은 목사님이 지난 1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파워풀한 일을 했습니다. 이 아티클의 제목이 꼬마의 능력입니다. Power of Little Boy. 한 꼬마의 능력보다도 못한 현대 목회자의 무능력함을 풍자하기 위해 만든 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연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엎드리게 만드는 진정한 파워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누구나 능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것을 가져야지 사람도 움직일 수가 있고 세상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차원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돈만큼 파워풀한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money talks, 돈이 말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성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많이 배우는 것, 학벌이 좋은 것을 능력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좋은 학교, 인류를 따지는 것도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의 케이스에 검찰의 권력 막강하잖아요. 청와대의 권력 막강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국가의 힘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난주간 미 독립기념일날 링컨 기념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설 도중에 그 머리 위로 미국의 공군, 육해공군의 비행기들이 지나가고 F-35라고 하는 스텔스기가 최정예 비행기죠. 쫙 하면 지나가는 그 장면이 TV 나오는 걸 보았어요. 미국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에 이런 일을 한 것은 68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1951년대 출범한 대통령 이후로 이 트럼프 대통령 때 처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깜짝쇼와 같은 일을 벌였을까요? 미국의 파워를 과시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물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능력일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힘으로 국가를 움직이는 것은 가능하고 maybe 사람들의 겉모양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의 근본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역사의 방향을 바꾸고 참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왔던 힘은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희생과 진리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것이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폴레옹이 마지막 죽기 전에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아시는 대로 온구라파를 정복하고 모스크바까지 진군해 갔다가 결국 패망하고 말년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겨놓았던 말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Alexander the Great, Julius Caesar, 우리 인류 역사를 대표하는 놀라운 황제들이고 제왕들이죠. 그리고 나는 군사적 파워 위에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 말로는 비참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왕성하며 온 인류는 그 앞에 엎드리고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고 한다.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지막 남긴 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시저를 비교할 때 누가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인가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힘은 정말 무소불위였습니다.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군사력도 막강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소유했던 나라였죠. 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출신, 재산 있었나요? 재산 없었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점잖은 말씀으로 그렇게 쓴 것이지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he was homeless, 노숙자에 불과했어요. 군대에 없었습니다. 그가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이고 해봐야 12명에 불과했고 시골에서 고기 잡다 온 어부들이 대다수였어요. 무능력하기도 하고 스투피드하기도 한 이러한 제자들,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사역했던 예수님을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대 집권층과 로마 총독부가 가장 두려워했어요. 군사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재산도 갖지 못하고 세상적인 힘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그처럼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사랑의 파워, 거룩한 삶의 파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진실로 열망해야 될 파워가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인격적인 능력과 사랑의 힘이 우리의 파워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참 예수의 제자로서 이 사상을 변화시킬 참된 능력을 소유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려면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본 이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교회 분열에 대한 마지막 랩업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번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1장 10절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4장 마지막 부분까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가장 긴 섹션이 교회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했고 그리스도 몸을 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시리스하게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8절 말씀 보시면은 잘못된 능력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민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여기에 표현된 어떤 이들은 바울의 대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그들의 숫자가 제법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교회의 중심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바울은 다시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 큰 소리를 치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19절 20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들이 힘을 가졌다, 파워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이 어떤 차원의 파워인지 체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but of power. 능력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상의 파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파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원천이 다릅니다. 오리진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 능력은 인간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 나라 원천,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에 한계가 없고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상의 능력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위한 것이죠. 셋째로 그 열매가 다릅니다. 세상 능력은 투쟁과 착취를 위한 야망의 열매를 남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생명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무너진 터전 가운데 들어가서 치유를 선포하고 소망을 선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열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능력을 사모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능력을 소유해야지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사는데 전심을 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능력,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겨주고 그래서 이 땅을 밝게 만들 수 있는 참된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능력을 소유해야만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소유해야 될 참된 능력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될 세 가지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능력은 헌신된 사랑입니다. 이 compassionate heart,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조금은 엄중하게 또 때에 따라서는 풍자적으로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한 이유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다. 즉 사랑이 그 동기가 된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를 소개하죠.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스승이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스승과 아버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우리 동양에서는 이 스승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높고 존경의 대상입니다. 소학이라는 책에도 보게 되면 군사부 일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즉 임금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군사부 일체. 이것을 패러디해서 만든 영화가 두사부 일체라고, 두목과 스승님과 부모님은 하나다 그래가지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나왔던 적이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동양사회에서는 스승 그러면은 지위도 높고 존경받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지만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스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영어가 페다고지, 교육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원래 이 단어는 고대 헬라 사회에서 자녀 양육을 책임지는 종을 지칭하던 단어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유모가 필요했던 것처럼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아예 지적인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슬러븐트가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었던 종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불렀어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스승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튜러, 가정교사라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갈라디아서 4장 2절에서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는 후견인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을 소개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가이드하는 몽학선생에 불과하다, 튜러에 불과하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함께 가야 될 대상이 아니라 잠깐 우리를 가르치고 떠나가는 튜러에 불과하다 할 때에 동일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스승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의무적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 즉 지식만 전달하고 끝나는 관계, 이익관계가 끝나면 헤어지려 아무 문제가 없는 케이스가 스승과 아이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비는 그렇지가 않아요. 아비는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낳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떤 케이스가 되더라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돼 있고 죽는 순간까지 잊을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아무리 많은 스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객관적으로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너희를 낳았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 즉 나는 너희들을 해산의 고통을 통해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복음을 통해 낳았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너희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야말로 compassionate heart를 가지고 마음속에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았고 10년을 본문에서 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매를 때리는 것마저도 근본 동기가 사랑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었던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스토리를 오래전에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아들이 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공부도 잘 안 하고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계속 나가서 놀기만 하는.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밤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피가 나도록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른 생활을 하게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고 나쁜 친구도 끊게 되는. 이것을 곁에서 지켜본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회초리가 아프긴 아팠나 보구나. 그 이후로 너가 이렇게 변한 걸 보니까. 그 말 들은 아들이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아버지의 매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를 피가 나도록 때리신 후에 방에 혼자 남아 우시던 아버지의 눈물을 저는 보았습니다. 참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어디 있을까요? 강력하게 때리는 매가 아니라 매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사랑이에요. Compassionate heart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안겨줄 수 있을 때, 이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케어할 수 있을 때에 아무리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우리 삶을 통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귀찮은 삶은 스승의 삶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아비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인생을 나선 후에 남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누구를 사랑하며 케어하는 삶을 저희 교회에서는 목자의 삶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목자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 목자 운운할 때 첫 시간에 꼭 이 말씀을 드리죠.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목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도 착한 목자가 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목자였고 다윗도 목자였죠. 물론 저희들을 이끄시는 예수님도 목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도 당연히 목자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첫 시간에 제가 좀 장황할 정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진짜 양무리를 들어가서 누군가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물론 테크니컬한 의미에서는 그런 뜻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generally 우리 그참 삶 전체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학교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강의만 하면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학생을 양으로 생각을 하고 그 학생을 사랑으로 케어하고 잘 양육해서 나중에 결혼도 시키고 사회인이 되도록 잘 도와주게 된다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부리기만 하면 업주에 불과하겠지만 그들을 양으로 생각해서 가족처럼 케어하고 사랑하게 되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목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대자거전서 2장 19절 20절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열망했던 면류관의 내용을 소개하죠. 바로 그것은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그분 앞에 선 너희들이 아니냐. 사람을 말했어요. 바울이 열망했던 크라운은 금이나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아니라 그가 복음 전가하고 사랑으로 양육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 부활해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면류관이고 자랑이고 기쁨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후회 없이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한 생명이라도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걸 가지셔도요,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재력이 뛰어나도 그 어떤 것도 사망선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디 록펠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그 당시 갑부 중에 갑부였는데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죽을 때 얼마를 남기고 갈 것입니까? 그때 뭐라고 답했어요? All. I'll leave it all. 한 푼도 못 가져가고 다 남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다 남기고 가야 됩니다.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유일하게 남는 것이 하나 있다면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 전가하고 양육해서 주 예수 앞에 함께 설 한 사람. 이 사람만이 여러분이 영원토록 남길 열매이고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직접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했던 인물이 한 사람도 없다면 아마 주님 앞에 서는 날 굉장히 후회할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런 말씀 맞아요. 제가 분명히 가르쳐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복음을 전개한 생명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다른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다 가셔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파워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은 참된 사랑을 전가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모범된 열매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한 단어, 미메테스라는 단어예요. 미메테스. 여기서 나온 영어가 imitation, 모조품이란 영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be imitators of me, 나의 모방자가 되라, 나의 모조품이 되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모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드시 진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디도스가 있다는 말은 반드시 아디다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분들은 잘 바꾸시잖아요. 기가 막히게 만들고 O자, A자 바꿔가지고 페이크를 만드는데 아디도스가 있다는 것은 아디다스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바울 본인이 모방했고 따르기를 원했던 한 분이 계시는데 너희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모방했던 그 진품을 따라 사는 자가 되라. 이게 바로 바울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진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따라 사는 모조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무엇인가 임팩을 남겨주기를 원한다면 흉내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오리지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주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at least 모조품으로 살 수는 있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부족함은 있을지라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모조품다운 삶,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7절을 계속 보시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모든 행적을 직접 목격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를 리마인드 시켜주기를 원했었다. 이게 나의 행사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실제로는 나의 길이란 뜻입니다. My ways of life.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였던 삶의 길, 삶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가하고 소개시켜주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도바울의 삶 가운데는 완벽하진 아니하지만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삶의 흔적이 있었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원했던 바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전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잘 전개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막는 블락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면서 참 우리 크리스찬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음이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한 구원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같이의 삶이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여기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높은 길, 영광의 길을 추구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삶의 인테그리티, 진실성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까요? 주님은 용서와 용납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 험집 찾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억셉트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윤리나 도덕성 자체가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그러나 크리스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낙인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하신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죠. 정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억셉트해 주셔서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고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도 내 모습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크리스천 삶의 윤리 기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삶의

0: 수준이, 내 윤리의 수준이 세상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복음의 생수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CPA, CPA가 가진 그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몰몬교도들이에요. 참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 몰몬교도들은 우리가 믿기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직해요. 가장 정직하기 때문에 CPA를 고용할 때 가장 선호하는 사람들이 몰몬교도라는 사실.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가짜처럼 살고 있는데, 그들은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처럼 살아가니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느새 사실 우리 기독교가 변화되어지고 복음이 새로워지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의 윤리적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여러분의 신앙을 나의 센스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어도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파워는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던 것처럼 사랑의 하트, 두 번째는 우리 삶을 통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길,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불의를 직면하는 용기입니다. 불의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confrontational courage, 불의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을 때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8절 1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어떤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그들의 숫자가 많고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네 개의 편지와 세 번의 방문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개의 편지를 썼는데 실제 남아있는 것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남아있는 서신을 고린도 전서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서신을 고린도 후서라고 편의상 부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네 개의 편지를 썼어요. 그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한 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방문을 했을 때가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때에 바울은 반대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수모를 겪습니다.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고 1년 6개월 동안 전심을 다해 사랑을 쏟았던 그 교회였는데 면전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방문을 painful visit, 아픔의 방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장차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를 방문하게 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그랬어요. 주님이 만일 원하신다면, if the Lord is willing,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면 I will come to you quickly, 혹은 without hesitation, 나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너에게 나아가겠다. 저는 여기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보여줄 반응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박수를 보내주건 야유를 보내주건 I don't care. 그들의 협박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내치는 케이스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if God is willing, 하나님께서 만일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I will take the risk, 나는 이 위험의 부담을 take할 용기가 있다. 저는 이것을 바른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용기라고 하면 그냥 욱하는 마음으로 뛰어드는 것을 용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뛰어드는 게 용기는 아니에요. 만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건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참된 용기는 사실은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과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다혈질이고 좀 어브랍트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왕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격인데요. 자세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보고 계시던 주님이 그 한밤에 풍랑을 뚫고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무작정 배에서 뛰어내렸을까요? 아닙니다. 만일 그 파도치는 한가운데로 그냥 뛰어내렸다면 maybe 돌아가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거든 정말 오시는 당신이 주님이 분명하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런 뛰어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오케이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된 용기는 나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분명할 때 말씀의 확신과 성령이 나에게 주는 담대함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할 때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용기가 어떠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 삶 자체가 스톰을 통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속화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올 때가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 풍랑을 이길 수도 없고 그 풍랑을 떨치고 나갈 수도 없는데 우리가 그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용기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풍랑이 나를 덮치는 것처럼 몰려오지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잠잠게 될 수가 있고 세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는 능력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험악한 이 세대를 이기고 이 세상의 풍파를 이겨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지적인 능력이나 인간적인 능력만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랑도 이길 수가 있고 세속화의 바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엘 무디라는 분이 계시죠. 19세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실 영국까지 건너가서 영국까지도 부흥을 일으켰던 귀한 분이시죠. 근데 디엘 무디가 처음부터 부흥사가 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이분은 시카고에서 목회를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큰 선데이스쿨을 가진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1871년 6월 어느 날 금요일 밤인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는 두 자매가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 자매 이름이 세라 앤티 쿡이라는 자매이고 또 한 자매는 미세스 혹스 헐스트라고 하는 두 자매입니다. 이 두 자매가 every Friday night 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정말 침을 튀겨가며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앞자리가 참 중요해요. 모르셔서 그렇지 이 능력의 원천이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 오세요. 뒤에 앉지 마시고 앞으로 오시면 파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디가 설교하다 말고 계속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한 분은 내려가서 물었습니다.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무디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를 위해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You need power. 당신에게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디가 속으로 반문한 듯 Do I need power? 나에게 진짜 파워가 필요하다니. 아니 시카고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제일 큰 선데이 스쿨을 갖고 있는데 더 무슨 파워가 필요하냐라고는 마음속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그때 두 자매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디 목사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 생명도 변화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말 끝에 무디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 참 무디가 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자매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Please continue to pray for me.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그는 그 앞자리에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내 무대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의 사역자가 됐어요. 그 다음 달에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요. 무디 자신의 고백입니다. 무디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똑같은 설교, 똑같은 메시지, 새로운 진리나 새로운 인사이트도 한 개도 애들이지 않은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문자 그대로 thousands and thousands of people came to Christ. 수천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창대해도 인간의 파워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식적인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직적인 능력, 우리의 정치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게 된다면 우리 사회들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 차이제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고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무디가 그다음부터 전역을 다니며 부흥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과 영국을 깨우는 대부흥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부흥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복음 부흥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은 마른 풀같이 말라있기 때문에 도무지 희망이 없다고 선포하는 절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말랐는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인간의 자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던 나머지 세상 따라 살아가느라고 우리 교회의 복음의 부흥이 멈춘 것처럼 보인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다시 기름 부어주시면 저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새로운 시대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 다시 새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고 새 축복의 아침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기절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가족이나 친족에 대해선 무관심하고 가정일은 뒷전으로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이냐, 가족이냐, 주님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경우, 단연코 가족보다 주님이 우선시되며, 우리 마음 중심에 언제나 주님을 제일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는 더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부지런히 섬겨서 그들로 우리 변화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가정 과정 중에 가정 내에서의 크리스찬 삶 그리고 크리스찬의 가정이라는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축복받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안지영 강사의 목요일 저녁 집회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3: 네, 우리 서정호 목사님께서 본인이 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 이름이 진짜 영입니다. 지영.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희지영. 그럼 우리 딸이 말하면 아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딸 막내 딸 이름은 소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냥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가슴으로 느낍니다. 오늘 저기 역사를 보면은 그 코스타 그 학생들 이렇게 세 그룹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유학생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이 제가 82년서부터 84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 후로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선교지로 가게 되는데, 제가 성경 여기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선교 후원을 했던 그 성경 공부 모임이에요. 그 모임이 아까 이 코스타를 구성하는데 그 한 모임이었어요. 오늘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뭉클했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누군지 여러분들은 제 정체를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짧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넘겨주실래요? 예. 여러분들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곳에 제가 86년에 들어갔는데 제 나이가 31살이었어요. 제 나이가 31살, 그 다음에 아이들 둘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저기가 바로 저희가 살던 산입니다. 저기까지 산으로 안 보여요? 이게 저 뒤쪽이 큰 산맥인데 4,300m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그런 산악지대예요. 네, 여기는 이제 길이 없어서 비행기로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한 10시간 차로 도청소지로 가서 거기서 12시간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시 5시간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네, 그곳에는 물론 전기도 없고 물도 없죠. 그래서 저희는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살았어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요? 예. 올라가는 길이 저렇습니다. 저기 사륜 구동인데 저 차를 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제가 살던 마을인데, 저때가 이제 저기 나올 때쯤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붕들이 이제 좀 함석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 가운데 있는 집이 제 집인데, 저 집이 9일 만에 지은 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렇게 흔들립니다. 애들이 아빠 그만 다녀, 걸어 다녀. 왜냐하면 저긴 지진 지대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있죠. 이게 지진이 난 줄 알거든요. 근데 제 습관은 기도하면서 막 걸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아빠 제발 좀 그만 걸어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저 지붕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식수로 활용을 했어요. 저기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여러분들 한국의 1년 강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1200, 1500 이렇게 돼요. 제가 살던 저기가 7000에서 8000. 이 혁대가 가만 놔두면은 한 열흘만 되면 여기에 곰팡이가 하얗게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여기에 제 딸이 있습니다. 보이죠?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성경 번역한 거를 이제 그 이렇게 봉헌하는데, 봉헌할 때에 그 축제에 우리 딸 여기 뒤에 두 번째, 있죠? 이때가 몇 학년이냐면 4학년 때예요. 저희들 아이들은 제가 들어갈 때 큰 애가 4살 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33살에 만으로. 그리고 둘째가 6개월 때 들어갔어요. 걔가 지금 29이에요. 그리고 요 막내가 4학년, 지금 25. 얘네들은 저기가 자기들의 고향이에요. 자, 넘겨주실까요?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이 저하고 같이 됐던 동역자들입니다. 저들이 지금 다른 부족으로 들어가서 제가 하던 그러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개의 언어로. 지금까지 제가 거기를 떠난 게 지금 13년이 됐거든요. 이들이 성경 번역을 하면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저희 식구들입니다. 자, 넘겨주실까요? 여기가 이제 해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이제 이 멋있죠? 예. 겉으로만 멋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저는 이제 끝내고 이제 지금은 이제 나눔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담임 목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넘어갈까요? 어때요? 좋죠? 예. 네. 제가 목회하는 그림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저렇게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이, 각 가정이 저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되어지기를 그리면서 지금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끝났을 거예요. 꺼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있나요? 없죠? 예, 없을 거예요. 예.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으로 다가올까 고민이 되었어요.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여러분들 지금 다들 이제 졸업을 앞두거나 이제 뭐 지금 이제 진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로 지금 있죠. 사실 지금 인생에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전에 인디코스타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그 학생들은 그냥 아직 어리니까 뭐 그냥 뭐 진짜 세상 모르고 그냥 막 웃고 막 이러고 막 아주 쨔쨔쨔쨔쨔 막 떠들어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안녕하세요. 막, 어? 다 무거운 짐이 여기에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야, 근데 이 말씀 이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이 될까? 이것이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과연 이 이야기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여기 형제들, 자매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가슴에 와 닿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갈등을 하다가 그래서 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현장 속에 어떤 앵커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아시겠죠? 예.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6장을 이제 보는데 사실은 6장만 볼 게 아니라 앞뒤로 쭉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6장 1절서부터 저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5절까지 보겠는데 저는 새번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김혜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이 성경을 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종이 성경을 써봤자 지금 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쓸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거를 좀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제가 한 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반복해서 이렇게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리우스는 자기의 뜻대로 나라 안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승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이제 제가 5절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지금 곧까지 제가 미리 사인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다리우스라는 이 왕은 사실 일반 그 고대 역사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일반 역사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성경이 틀린 건가요? 아니죠. 어떤 때는 일반 역사에서 챙기지 못한 것을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냥 이 다리우스를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그냥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의 다리우스는 누구냐면 바로 5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벨사살 왕은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나라를 차지하였다. 다리우스의 나이는 62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이제 등장했는데 그게 메대와 파사 이렇게 되어 있죠. 미드와 퍼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일단 다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메대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제 바빌로니아 이 사람들 정복했으니까 이들을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계속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왕은 이렇게 점령이 됐지만 나머지 여기저기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계속해서 저항이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120개의 지방장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운데 지금 누구냐면 다니엘을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세 명의 정승들 중에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 그 제국 시대에 뭐냐면 거기서도 정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제국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서도 또 정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 되면 완전히 다 숙청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숙청해버리는데 여기서는 이 다니엘이 쓴단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빌론 거기에 본토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제거돼버렸겠죠. 그렇지만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사람이에요. 바빌론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러한 중요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 어떻게 여기에 이 메대와 파사 제국에 어떻게요? 큰 그 어떤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아마 파악을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맥센스 하죠? 그죠? 네. 그래,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이 다니엘이 굉장히 일을 잘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세 정승 중에서도 어떻게 이 3인방 중에서도 최고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본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메인 그 소사이티에 있는 주류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제거하려고 모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흠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펼친 이 다니엘에게 어떤 흠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리오 왕에게, 다리우스 왕에게 그 제안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하게 지금 황제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황제에게는 그것이 귀에 번쩍 들었어요. 왜? 이것은 나라를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딱 찍습니다.
이 신하들은 거기에 한 번 더 컨퍼메이션을 하고 아주 강조를 하게 되죠. 근데 거기에 누가 걸리게 됩니까? 바로 다니엘이 걸리게 되죠. 다니엘은 지금 그런 그 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가 1인지야 만인지상이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지만 그는 여전히 누구예요? 마이너리티예요. 마이너리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긴다 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마이너리티. 뭔가 위축되는 느낌. 그렇죠? 제가 저기 위클리프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거기 파푸아뉴기니 19개국에서 와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백인들이에요. 거기서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폼을 잡아도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사실 이렇게 자이반, 타이반, 여긴 다 타이반이 아니라 자이반으로 왔겠죠. 온 이곳에서 우리는 마치 여기에서 살아가는 시민권자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경험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통치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마이너리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법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얘기를 못해요. 왜? 잘못된 것입니다 했다가는 자기가 어디로 몰려요? 네. 너는 지금 배반자야. 이것을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인정하지 않는 자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꾹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니엘이 이 사자굴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사자굴로 가게 되는 정황 속에서 이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슬펐어요. 내가 저것들한테 속아 넘어갔구나. 근데 이미 자기가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가슴에 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찾아가죠. 찾아가서 다니엘을 부르니 다니엘이 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끄집어내요. 너무나도 정말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나지 않은데 현실 속에서. 자, 그런데 여기 또 우리의 속을 긁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상처가 하나도 안 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에이. 이 하나님을 누가? 이 다니엘이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 있으세요? 한번 사자굴에 들어가 볼래요?

0: 이런 믿음. 사람이 아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져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랬어요. 요 다니엘은 난 살아나. 예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다니엘이 만약에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난 뭐 그냥 저래도 괜찮아. 이런 믿음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배울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예요. 근데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또 그를 어떻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믿음이 나한테 없는데. 그리고 이런 믿음은 절대적으로 없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이겁니다. 과연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가 아무런 상처도 받지 않고 살아 나올 수 있었느냐. 이게 제가 가지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만들어봤어요. 하나는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떠한 믿음을 살았는가? 두 가지예요. 그렇죠?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어떠한 믿음을 살았는가?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미국에 성실하게 노력하고 일해서 큰 부자가 된 김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한 60세 된 노인이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김손 씨가 대답하기를 나에게는 세 가지 생활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요.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60세 된 노인이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김손 씨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60세 되신 노인이 아직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답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행동으로 그 믿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길 때 믿음에 대한 체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생활로 실천하지 않으면 확신이 생기지 않고 믿음에 따른 생생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믿음은 생활화할 때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하시고 듣고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행함으로써 살아있는 체험 신앙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이 두 장을 감람산 강론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강론은 모두가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종말이 온다. 내가 다시 온다.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종말이 오면은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완전하게 동일한 게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다가올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놓쳐서는 안 될 진리다. 이 감람산 강론은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산 강론을 이렇게 마치